0: 미리 양예
1: 싱글링게 공캄사 나난초 너균시 미리 양년 시비에 리제데세나 젠좀초소 나니 팅디레진키 조경파 예취히 테린키 리제나리아 괴묘 모티티 링게소 표정경정 타문소피 사투 소주나피 벽이 함을 접중 체크하기에 난키 지미 군딘키 접신 통부까지 냠주 수교히 지미 군딘키 접중 대야 뭐 개버 박토 메베나 유 베데 총키 체무쇼 개보 사공 차고 베시 차워시 휴부타 주모 칙진 예동 컴나 휴캬 세지가 메베나 개보 통 미디 와르코타 테네 투지시 송웨치 군탄 튠베 주모 겐데 상무시 차와딜라 개보 치미 군데 고총부타 개보 테니 셈젠 탐젤라 닝지타 참베 셈바탄 덴발교웨나 게륜 탐제 거구 이랑 총시 태야 개부 치미 군데 디히 셴헤 당니 진베 레라 신토미

0: 게세 치미 군데니 탁삼 신토 가르웨나 게웰레 조규르니시 파르웨 친토 디르켄 시긴페 포장 구치 망조키 동해 통티 냠타 위신 폰웨 견조나 제공 동해 내레 조웨치 지보당나 다기 동해 세치 륜친 당완 상부티티 포장 치루규
1: 가시쇼 키나스데 쭉 구수아 어, 됐어, 좀.

0: 喂，你说，三只这个麦都冻不耐嘛，必须，马就麦，马就吃，得是。
1: 그냥 가는 거요.
0: 아, 제 새 구셔라. 여체게 보고 오면 또 둠라. 종장 폐기 숨기. 제자 산자디 주. 제라 차로 자디 제체바 차차나. 여체게 보 니부라 아시나.
1: 러실라.
0: 라시.
1: 옆에 병아 대 진보 당초 보에. 나와 톱중아.
0: 제 새 구셔라. 이네 산자디 주. 매도 둠라 쪽지 라시게 쇼마르벨. 하.
2: 몰로스 아자바라지 소와 다야마도바 조조가 세자가 파마지도록 그랑세가 니수고 제바가 니르게지 쓸레가 사

0: 가서 노정지 뒤섭어 조금 마시 니 그랬지
1: 야 절대 가르쳐요
0: 가만 왜
1: 하나서
0: 로스
1: 변신라 육산아
0: 로스
1: 다 재능 안 한조 포장 호고당도 진보당 같아
0: 로스
2: Tene luen jin dara zene ge seki jimbo tangwar me dupe. Me wang gebo me do dumre nang tu, cham cham tu pepsyor tu. Dara zeki damle len jisun. Gege sakbe norse tamche ni, chimi gundian tegi pangmi jimbo tang. Gese gese chimi gundian la, zumu si na tedar pangmi chimi si ji. 春年相送

0: 나 할라스바다 마초마타가 도가 텐나가 짱아 지미 이군다가 나 말레가 튼주가 나가 빼가 나가 포장 가와가 나 봤음리 담바가 나 바로 라할라스바나 버도고 론주가 나 마카디 빼라가 찌가 나가 싸가 노짜가 나블라 담바치 학바도 노부 권대고 중리야 지금 마치지 지부 근처도 담비나 딩게 까자과 지제 네바 신도 세부 포그리
1: 까신슈
0: 轮起胆子了，
1: 老爷，老
0: 胖子给你们的得去说，
1: 老爷。

0: 나가 저기가 나가 되봐 다지게 좀에 저거 지삼 탄도 뉴도 송로나
1: 계세 치미고 디초네 달라 너부 그두고 좀 집어나러나 부지시
0: 가래 군두 군주
1: 라오
0: 군두 군주 대외 왕자 달라메 헤메 노부 가르고네 네 표초
1: 계세죠 계세죠 계세 계기가라 너부 그두 군주 집어만나 뭐이나 나도 다가 집을 신주유기 나봐 미시 삼아 내 양기 좀내 미시 롱동이 내라 자주라니 사제세처
0: 아니
1: 예무게 기기 집어나와 니가도 퇴사 다리랑기 강글이 미치바 기리오이 두지시 계세촌에 따라 참닉지군에 너부 그들고 주 집안 나라나 두지시
0: 참슬아 다시

0: 아 진짜 이씨 말해
1: 어찌 개부로 붙이 겨라 이마채나 바주나 지씨가 되나 달라 어찌
2: 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
1: 개브룹치 록베뚜메 개시 또 쇼스웨베다 타고 매번 마스나 타망아 주 개시디야
0: 개브룹치 다 네 생을 저 오버를 주봐 땡기네 다
2: 지게 잡지나리 노부고도 그주스타 밀제냐 여러베
1: 이자카
3: 러질라
1: 라유라
3: 땅에 부디 그제 채네레 세트스 마샤
1: 개브룹치 타체나 셰브기 슈니르 지제제
4: 擦伤金金竹会对你哈下可是对你哈下这个的就是没得上不他谁就是送不鞋里啊电瓶啊我吃啊我吃啊就不打破什么下给不如不去大姐呢落火鸡落火鸡了呀落中你啊这这这这给不如不去大姐呢你这那么不用呢给我找了几年了你不可真打那个了给不如不去
5: 계획을 지키다 개표 심바 겐슈니 부토 주베마체 급태당 듄티 따르진키 근어타 게시 장르 왕외치 지미 군된 쇠바르드소

0: 지라니 요매
1: 올라서 아자 말아 제가 소활려제 따라지 가시기 랑자 샤마빈니 유베데 총계도 자리
0: 르실라 세야 윤노 다 나오쇼 두비야 윤노 다 치쇼
2: 드리 세야 에메 두비야 에메 다
1: 쟤는 언니 대기야 다제
0: 하하하하하 아출라 지랑 국다라 르실라 그 세야 쟤는 자꾸 여벼 유수월다
2: 디제 스흐메
1: 쟤나
2: 계란이게 엽사종착배 가다 개새치미군대 뒤를 가샬 개비다가 좋으리
0: 하리
1: 개새치미군대
2: 도스충빈다 생위무디라소 차노부제리 조다미조 서스듯이
0: 올라서 아차발라소 와티대바가 야가루지라라소 와차발라그 생위무디유나 그숨 징종시죠
2: 이샤 다치는 겨고 퇴시
1: 가시쇼

0: 지수
1: 같이 들린 앞에 칼로 내 울리리 대체 새로 좀 일로 좀이 망해 체임이 도배 체미 다기 로베 솔라체 걔가 부다체와
0: 용지초 용지 아마 달 출센다 로브르 내기 파르체 모주시 다자 세이 두체 마도나 용세 뉴르도 제베
2: 라 할라스바다 마추바다가 두가 텐나가 짜가 나이가 나마 방주 교지가 나마 동수가 주가 나가 자오 가시가 나마 정이가 나마 락바가 나말레 라 할라스바다 마하샤 김지가 나마 두르가 나마 쳬불라 로중니 되제 싸부야 부처 동시
1: 타고래 마케부 인나 세베 코다 쳬브리 제네 유조셰라
0: 病了中国亚丁镇他有病我见了冬天了有些错给他上不拉给个别吃面了帮米斯利亚的给用吧去吃米滚的年色里经验不见吃妈妈下病了结束给这么样的就这些所有的了也见不是不他让你有些错
3: 그런 구슬 두잖아. 너제 나와선 거라네. 요새 포장도 된지 주로나.
4: 왜 시험이야 주니?
5: 주유
4: 마대지 수시.
5: 가시수.
0: 가져가 여봐 팔로 여기
6: 여기 하샤리를 준비해 단장님들
7: 양도 치워놔 양도 치워놔
0: 치미구대 침다 깨버리 키라도 둘을 하샤리야 두분양가 조구야 요마리
6: 몰라 몰라 이란 동생 니네 날라
3: 리스

0: 흉구마리 계속 집을 넘게 준비는 얘 랑 소인의 띵이리 뒤뒤 키라서 얘 집에 계속 죽으시
1: 계속 계기 나 소 집에 졸로 치지 맞아 뭐 소대 남이네 계기 도군 내배 치도 가서 지주 쉬셔
2: 영화 제 가서 지주 쉬셔
0: 흉아 흉아 채널 하나 좀 냠도 대도

0: 남목의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간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친 리군기 회계 진남이
1: 中央门门跟巧论之雷空别给吃冷姐康给书丢连接总生成就婆娘用年命节困得内生
2: 中央命多战得你壮当总比缺班得年本
3: 金总有念

제 어울린 내 둘러 란데 조소소 차롱롱 기부제 대녀 죽게매 비긴은 주 어군님아 집에 가봐 두배님아 미창매 신조부수비님아 헤이 어군님아 세기님아 짐바짐바 파규다 님은님아 주쇼다 중두내 누구당쟁에 기부제 대님아 죽게 어군님아 렉슬레이 세기님아 누구님아 님이 찍래 좋아줘 집에 고무채 勇敢了你们为擦手碎叶气场的江湖我开开三个而不你们给不给给空天安住不见

생린진 참드는 아치 드는 초이 되지 그 진시 차슈 같이 시지히 토마이나 제린들라 드니 쳇수 여부 여고 비고 거데렌도 쳇수 여바는 제리 콰치 유주시 비고 혼조 이 차진리 웬종 샤타 만디나 지지 그 조와 숀조와 마세 드니 주부 고 데통라요 노스피 샴사 지어 제린더다 쳇수 여부 여고 바리 타 동보이나 자신 리비 그 모차 총마 최고 농도 중 주지 최종의 농도 본 잠시나 드니 48와 세다바토 루가와 아르라이 드니 루타바용 지자이 찬니 세다바리 카푸프리토 샤무이지 데즈 제비거 리소 치인 치카피거 모차데다 치차부고 농드니 치츠카마 찌니 니바자고바리 니바이나 ᱡᱚᱱᱥᱩ ᱫᱩᱡᱤᱭᱚ ᱵᱤᱜᱚ ᱦᱚᱪᱟᱛᱮ ᱱᱤᱵᱟᱛ ᱪᱷᱤᱥᱩ ᱡᱟᱜᱩᱵᱟᱢᱟᱥᱤ ᱛᱟᱹᱱᱤ ᱪᱷᱤᱥᱩ ᱡᱟᱵᱡᱤᱱ ᱵᱤᱜᱚ ᱦᱚᱪᱟᱪᱤ ᱪᱷᱤ ᱭᱚᱱᱥᱟ ᱵᱮᱥᱩᱥᱟ ᱡᱤᱢᱮ ᱯᱟᱥᱤ ᱛᱟᱯᱮᱱᱟ ᱛᱟᱡᱤ ᱥᱮᱢᱟ ᱛᱩᱱ ᱥᱮᱱᱞᱮᱢ ᱡᱟᱥᱮ ᱛᱟᱹᱱᱤ ᱥᱮᱨᱤ ᱡᱤ ᱪᱷᱚᱢᱟ ᱪᱩᱜᱮᱱ ᱫᱮᱢᱵᱤ ᱪᱷᱤᱥᱩ ᱭᱟᱵᱩ ᱢᱟᱡᱮᱵᱱᱟ ᱭᱟᱥᱩ ᱢᱟᱥᱟᱥᱮᱝᱦᱤ ᱛᱟᱪᱷᱟ ᱨᱤ ᱦᱚᱞᱟ ᱪᱷᱤᱠᱩ ᱡᱤ ᱠᱟᱢᱟ ᱱᱟ ᱪᱩᱜᱩ ᱥᱤ ᱠᱟᱫᱚ ᱱᱟᱯᱩ ᱛᱩᱱ ᱛᱟᱹᱱᱤ ᱧᱮᱢᱵᱩ ᱪᱷᱟᱯᱟᱥᱮ ᱠᱩ ᱛᱟᱹᱱᱤ ᱪᱷᱟᱥᱟᱞᱟ ᱪᱷᱩ ᱠᱷᱚᱢᱟ ᱜᱱᱚᱱᱫ ᱠᱟᱢᱟ ᱥᱱᱤ ᱠᱟᱢᱟ ᱱᱟ ᱯᱟᱨ ᱪᱩᱜᱩᱵᱟ ᱛᱷᱚ ᱪᱷᱤ ᱴᱨᱚᱢᱩ ᱱᱚᱱᱤ ᱪᱮᱱ ᱜᱚᱱᱞᱟ ᱛᱱᱮ ᱵᱚᱝᱜᱩᱵᱟ ᱥᱤ ᱧᱩᱥᱟ ᱥᱩᱢᱟ ᱢᱟᱝᱩ ᱠᱩ ᱪᱷᱤ ᱴᱨᱚᱢᱩ ᱜᱱᱚᱱ ᱞᱩᱱᱤ ᱪᱷᱤ ᱠᱷᱚ ᱡᱤ ᱞᱟᱭᱚᱱ ᱠᱟᱢᱟ ᱱᱟᱱᱤ ᱠᱟᱢᱟ ᱪᱷᱤ ᱯᱟᱨ ᱪᱩᱜᱩᱵᱟ ᱥᱤ ᱥᱮᱱᱭᱩ ᱞᱟ ᱞᱮᱱᱥᱤ ᱪᱤᱵᱤᱜᱚᱱ ᱠᱷᱚᱭᱩ ᱛᱚ ᱥᱟᱢᱩᱱ ᱡᱷᱟ ᱛᱷᱚ ᱵᱟᱴᱷᱟᱱ ᱡᱩᱱ ᱞᱟᱣᱤ ᱪᱷᱤ ᱠᱷᱚᱢᱤ ᱱᱚᱱ ᱛᱚ ᱠᱟᱪᱷᱟ ᱥᱤᱱᱡᱤᱱᱤ ᱠᱟᱢᱟ ᱪᱷᱤ ᱯᱟᱨ ᱪᱩᱜᱩᱵᱟ ᱥᱤ ᱛᱮᱢᱟᱡᱤ ᱛᱟᱛᱚ ᱡᱚᱥᱤ ᱡᱮᱢᱵᱟ ᱞᱟ ᱛᱱᱮ ᱞᱚᱝᱜᱮᱱ ᱥᱩᱯᱤ ᱜᱚ ᱫᱩᱥᱮ ᱪᱷᱮᱢᱵᱩ ᱫᱮᱢᱯᱤ papa shinni lemurta ji chitomu nu chisu ji bongji yongsha chikomi nong de kama ni shi yen la deni zugu ba ji ye yong sikwa tong huangga ni ru shimu cha ban ne ga pe ji ji cheli ga wa yin pi chisu yap chu ngo mo to shi te ga yu na zong ba shi das ma yin nan chu ji ri ne ni ba de chiko nong de zugu ba shi zhong cha tong yi ge chu ji ri ni ba de ngo la chua pa ji ji chisu ja go shi qie nong de jaga tong changji cha ji jian na de ni nya zhi da ba xie gu xia yi ji qi zu jiao ge zheng ye se xi xia yi zhuo ma ya wa xian du na qi zhong mu ge nong de xia lu ni de tong nyang de da ga jia tong ye ma zong changji ji jia ti me chong chong dang ni ren ji cha zhu ji sen ju gu xi qi ge ne ga ma ji ni de ni par song ji xia ci tong ni qi zhong jian ji zhe gu ba shi qi zi tong zhou ku semi gongbu su namji ngu ca tegar chi zu ya na cha xie zam chu ji dani ca de la yong u ba yin na namji ce ha zhong nyong de dong de bi lu bu jiao bu chang du sen ta xie gu ba me ba shi

0: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간들히게네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레군기 회계 진람기
1: 중앙 마망 근처바 농촌 리콩 월등 청남자 암글라 슈디 렘츠나 아마루 시그미 글랍청
2: 중앙 마망 근처바 농촌 리콩 월글라 청남자 암글라 슈디 렘츠 아마루 시그미 글랍청
3: 다나 슬톤 스켈라 지피 버랑자이나
4: 너 워킬레 스탐지 조비 통티이네
5: 산지르 근디
6: 산글린지 근컴승 제시티터 종요 롱촌의 년촌의 지첩리고 워킬레 틀음지 산지르 근디 림슬라 삼버갑스시 나는 현존 바브던도 도르지인
7: 나 년촌 반증초서힘
6: 당디 산지르진 능도너 쪼네
7: 삼토서비 정남서브라니 첩시지바리 담상 아젠함 등 정송 서톱시티 종기 최최단비 응업자 파부지 집 랑위토 이거부 효진바시 바시저 거등
6: 머리용 제르니 서톨 등 서튼 집 송흐 페롭시니 제츠고랑릭 제르니 다르지 공필러 통이코
7: 총 상첸지 멍용 정정 상첩 등 제니 돌더가 다위 세고 바피코
6: 워중지 치 코리 지르중 등 송르집 레도나 등습 등 덴득 숙서 근데 등위코
7: 간티야르 크기 간소 강적 년점라 자저 세피코
6: Sutun Darzin di Nambak Sarpi, Yikruak Sibikur.
7: Yunam Sung Chim Simjan Yadaji, Tayo Yikrula Dabni, Dongs of Huanjur Dirt Jigbikur Suyim, Shemla Tongdi Samchurjo, Nung Dom Shetanala San Honung.
3: Dana Sultun

0: 친 최선과 돌지가 놀지는 돌비 단치 알라나미 반도 혼성과 실을 전이니요 다다 알고온다 하모이 길사랑이와예
1: 하모 Дурти, ну чем да бишь танчин да? Не сильнее со.
0: Санчин, чу горчин санга цапсини. Реви чотом дала, мирчин баурчи.

상친 총 갈친 선거 돌지 노르정도 위 단친도 몸이 사이블린 뒤에 단치시리 뒤에 흑자가 잡아 맞을 뜻이 영장다 탄통 자위 말로 녀커랑라 뜻친 뒤에 싸워 잔느 대란 다 저쪽도 빠 용선 접소 옛나 흑자진이 뜻정나 자첨당 가다 저 돌리시 대란 다 저쪽 성원도 용선 신한 마셔

0: 다시 고보.
1: 요래.
0: 시작진에 옆에 시작진 여덟대. 당통 자우 당 상진 속나 도대체.
1: 락서.
2: 상진이 와라. 대랑 아티 초라 찍지 터파 마스. 뜨그정정 터파쇼. 이게 나온 토르 태통 세네리. 나 막 휘인거나. 이런 거 미부시는 얼돌지에 노정도 위단지대라. 탕식 다쳐.
0: 대달래쳐. 옛날 초차 따르다 쳤음 대장 선인 내송 도르지 노르청 더위 단친도 총 가르친 거 말이 나 혼성 거 매우 샬롱
2: 하모 나라 공판으로 도르지 노르청 더위 단친도 초치기 자른 죽는 특방자
0: 선인이 초타 하모 양열이 내 최선아 Мы честно говоря, кирстать у меня!
2: Ха-ха-ха-ха-ха! Мазу! Хунцыгчини! Чушь, чихгито мэп! Мангарасхин бичани! Нерангами пусел урдурджи и ногчинда витанчинда! Чо хунцыгла мастер кодыгин! Чо хунцыгла тэвали! Ржи тавдары пыгни минашханазан!
0: Кымала! Кымала! Салон чинь чинь чинь мартик дуу чинь не дуу юсы корди
2: Ааа
0: Демон дару не дуу кисы ян хэдэ Не дуу кисы

0: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营。
1: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营。
2: 他的你，三九零年站列在数据推算仪。
3: 三个人也公开不上，想了三九零年站列在数据营，听的三九零年段做问题。
4: 三六三八，江南三八的日子企业接不来。轻松高周期，抢救机里挖的产业将多送着电送七八七八数据管谈。
3: 六斤的羊肉接不来，每大给帮中石头接不数据管了。
4: 三年开始，年规过年，今年的兄弟接的桂龙潭之外，土油地拉用法的送进七七八管了。
3: 一连十几送马去，年底人心的过年，以色列的卡马电视的当地当月接接不得，以色列的。这个区别不低于在刚过七八马赛，连接差不多就引起区别过的噪音。
4: 下面来听听三九的南天是不是那么三热闹？
3: 这个礼物呢，被问你出，轻松来着你，让这个中港西北做工的，存到人心的来着开心些些。罗松空直接说起习近平去，轻松来着高州没得别不叫举过的去，几个龙各家当当的，轻松来着他妻女突然的。沙田局的每一个人也是抢救世界强度的极致进步的中港电价的松雨系统中国是对南有罗松人第三卡的轻松社会期日军能行就在七十届了习近平的松雨的局里面被决定解决他用七八的七国七局解决做不了七的抢救中港电价的松雨抗救电度单有明儿的轻松列车各州目的地南站区七九的车站军队岸冲突起不得，这些五级车站电表岸脱落前的军港的内部安全特别切入签约。明儿的南沙西林国的重建的张兰奇总体修了九七十九种解决台，他们特殊的推送出列表。列车第八十公司三年的个英西破西首席监送西极监禁六十批九七的修九七十城市。年了七百过年，才能日子七百马赛，强家的车队没了，这就七百。有住地主实际穿过了电梯，来给牛仔告诉当地，他们龙角空，三个人的母车，足迹的过冬，我这右边，手脚其实他们抬，你觉得不用我解决这。罗松吉林，几家军吉林远处，七十几、十几、十几的，车队身边轻松来这块的，落到了吉林远处年冬怎么的牛仔套呢？我给世界家军切入当心有。他在列车科技最新五级车站，加上十九的城中短途线不得，七九的交通特别，三加九种车站，加上出九的短的城中一二线的，卡叔叔的加上呢，几的城中几送的，加上呢中二的城中短的脱了亲友。然而呢，人民电给唐国建七七七百几个的车型是，唐国建给三加做过轻松事故的抢险的华强怒江街苏克友。直接书记习近平给托的派的松土，让也抢救的军港电价松雨组准了呀，托过难的轻松列车口的沙家牛了呀，都心难忘了天王配乐。空气唐国建的球队过去了，兄弟给的轻松说，昨天军港七个组准了，各地顶十东局台，让也给军港电价的职位有不得，各个多边组准的职位有不，中华民族军队空白的职位有不接应变。前期停电的下井，凭着改革吞变，哪能明白吃下去这些年头哪有？年冬年初这种乱，大把出不来。唐国建确对高举了雄论的，轻松说，昨天军港联系做军了呀，各地党委雄没存对套。直接书记习近平去中华民族的军队空白的，民族的联邦集团错把作用给拖在拖呢。轻松来着作战贴，各个的特区拖在拖，人不难忘的。罗州也运的推出啤酒车的轻松列车，各多路目的起价格是点哪有？直接收集日军能行的，抽着七十件，袭击经济送给的，马拉就用了各地点点动物的。你说有个村大人心的目的全部送来过来，觉得通过经过马拉的比赛的点令人心，却用了托尔东格的拦截点哪有？轻松列车贴，按住甘山结棍时间七个怎么了？七月。扛着车的家伙的，扛住家伙，扛起家伙接了西托，结果比轻松列车及七个直速车的第三排的吞住的，十九级吞住了凶轮级别。罗松吉林中央给人最前呢，过了同居了 계계계주 개구 당대 존의 남장 응압계 십주 십시 락린 다르유 마주 추구 뜸이 입기가 도 먹답다 케어를 친다 훈산 따기 제사 첨부니기 차주 먹답 머누 파르겸기 다글 남아간 지당 탄삼기 고구 먹답지 순다 릉신기 먹답 첨부 숨라 균용내 구디 단유 냥암 당도 나수 자딥 삼이 제바라 제바다 첩지 남장 구기 산에 가기자 경주 경탑 마제바라 신진 연삼기 각결에 주의대 냥고 냠주라 시직도 구디 동신유 바단 지린탄 등거리 지당 의규도 내배 간수 민러 종토 난소다 간수 인념도 터숭 낙제 규수의대 신진이기 제삼수 내배 치주기 동자태래 족담이배 장도 송규수의배 바단 지린다 등거리 지당 친분이기 제사 시직도 제규 강고 뉴덴토비유 레시 족중기 가제다 강내기 둔토 타로 개용기 균 천재기 토사 좁게 족중체바다 참자 딩치 추제다 제주 추미소 직제 서버카직 시빌릭룹 중화마세 대다 제주기 탑사 당부로 교주 제배 제주기 편제 덥숨이에 치루 친유 민가라 정숨 증류 제주기 비입 친부야 릭지 제배 두점수 레배 치고 제주기 증류 레친 유바라 교주제 닌셰링 계지 직주 망부시기 탐구 전국주 10종 진저 닌샤로 주바다 계급도 서구 줄하는 용어 로메 중규 냠용라 롭종 최신유 청숨 레제 가도르 먹답 개업대 로숨 송순 모 동주르니다 치와시다 사야시 조종 토비유 샤규 차규 교도 장배 치고라 편제 야부 튼신유 의규 가도르 교도 머주낭 담지 수제 숙진차유 높규 고규 교도 치사 협기다 지단 갸지 조규 춘진 뉘된 토비유 롱아젠 중업에 차규 전에 실송 니동 숨주 탐발로 리급 청숨 레제 낙자 캡제 가자 십주다 청중 고 생규다 제서 전기 사자라 촉두 지신 캡제 가자 니슈 전니 생규지
4: 디글레 쿠네 비베네 추 계지 난창 외랑게 특수 고 그기 면대자 탱탕 부 차관네 진간산 르브 사지 딘시 주베 파르타 구텐 최소토 삼르토네 당 주부타 첩시토네 마 주베 자튼 땡게 중원네 중화 수웨 아이 지튼 계급 운이 베 파르 서신 사지 투잠수 중국 공제 등미 가와 토마 체도 세바타 치주르 메자페 닝도르 덴테 총심네 총게르 타고로 페 럼부사도 되바타 척슈르 덴테 시완 초지 치페 양타페 드람도 껴바규 치지 발키 삼베 도린 시싱 유바시 잉리 착페 진강 서지 중네 토제르 미 주구타 청중니 듄휴베 타마키 도괴티니 시지덴페 로다 쳔베 응수 덴부로 쪼바시시라 티웨이캔 럽치웨 닝도 균진탄 타르베동페 춘둔시캔시 제루시동 국제니 수접듄러 구미단 록주 쇼카키 사지르 모그 시페 시주르 튠게랑 유바시 록주베 진낭게 듄투 중국 공제 당키 척슈르 덴테 텁주 시페 쥐람토 로자 덴뷔 교 유바시 난창토 척슈키 고그 시페 민데자 팅 당부티 차보네송 중국 공제 당키 仍초구 지 시페 사지 목주타 미망 목부 주바 척슈르 덴테 시왕 척지 시페 제키 고츠바 춘지규 다와지 라기지 마오지동키 구티나회 듄듀 외랑 고츠바네송 외랑마키 수신 사지 마지베 타제 팅 당부 듄휴 외랑 목부티 마오지동키 니치보 진가산시워 레바타 총습계 사지 딘시 당부대 조휴 난창 외랑타 듄듀 외랑기 지수 진대 중립하라 광저 외랑 랑바마세 대지수 산네카도 청수 외랑 럽탄 짐바 랑바타 당니 마마조베 퇴점 사바르 리뷰바시 제로치 동국제 니슈 잡계류 다와 시베나 난창 외랑 나슈케 먹봉타 광저 외랑 나슈케 먹봉카지 진가산 저부르 듄듀 외랑 나슈케 먹봉파라 제케 제체 중배지 마마 준시부 운이 유바시 대제수 빙장 외랑 소기 외랑 먹봉 망보 마마 준시베 나슈 유바시 지간사지 외사지딘시르 갸톱 체지르 조베 마마키 자외 수구 레망 돌판단휴 황양제이 유세토 마마키 메교 닝베지탄 바르케 조베 격대지르 딘테 자외 괴동 칸좀디 황양제나 메교 깨자조 자우자네 최베 친산조르 시베 라미 제응원배 년차샤 유바시 진간산시 외 수르게 토간토 슈마르 셀라메사회와토 마오지동키 中国三七希望内土派军政抗议人西伯坦金刚山是为特殊西伯所及长宗怎么能学天内支部连续都做不坦直青松坦同南桥国不出去电笔说法人卡苏西马给西兄做法金刚山是为四星家庭特别七八所西区人路日不坦人别团体三七的结个头发的梦西定局不是记录七东古边你修这个旅到我唐不南妈妈俊西别租秀马起江西陆剧堂福建给奴剧所属帮助那学今的中一别七年修建年堂七年修古年福建上行古田土修建开心点别吹错的妈妈俊西别当给推民吹错听古不错不堂总督提明显了古田吹错几个部吹错头三六头年当租不谈七十头年当租别在军店里开我谈当给目睹了对面古迹级别往下三天都当预警天里当他迷茫给目睹足用去路据头蓝色独领德部对您点不及时吹错属于宁边密须谈宁边前年多西部的油费吹错一模型妈妈给前天马前谈不下边的街边马军差不多谈不说起头年迷茫目睹三天时没接触年但不存的学提及说毛泽东去美大去帮助学徒级别集中战难年中国三级脱落六六年为日别几百难学不是提及说马尔马塔从十三级电视组不谈恐别情况谈对年接入七东国家宋朝所对率到我就级别在对年年在二十年排的中华苏维埃解用推门所进听堂部江西瑞金的错年中华苏维埃集团结构内阁中央四兄五年为贴战七八谈在这么内谈也最谈实行年制所及这么一些岁月中华苏维埃集团结构里中国陆剧团也用人心去苏行盲最希望堂部的一八谈但其社会拆卸了沉浸南会取得开进行日来实行三级没主给那把三百行对南外西干事第三路的超短预计天给推提就是点中华金刚山是为宁都坛苏区及宁都南中国空战等民同美森军坛来给对于了与对来给你推着三百的母体军军坛特别动物坛中华普助区也可多亲组军坛美丽加大的用会将军人不三百套帮俺的切记忆顿就切把的规模东西去
3: 第二个来五年被问你出你都你说这种流行用极度的解脱就这些人你你不提的理由三年卡给九州来电卡查他们行十字电瓶啊制作的九州老马的十数来过周边年少有个土著迪拉用我的送用前行北京九月六日小道出电路镇给九州设置的七六图天端十数些快别十数地不行原则推不越境北京重建的西城区阿尔龙兰阿东康给天端来电主编密码年度吧韩小英去提高了来电的来电主编有空气塔罗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시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승리의 군감사 샴른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빌리 젠슈긴 팅디 리젠기 낭튼 조니
6: 중국탄 라디미링와르키 좀지 비리 군퉁아 슈크치르 심베 고르타
5: 중국니 총마린루 피게르 군디동의 돕슈 케진시 임시비 고로
6: 듀럽사베 중시 레완직튠 듀줍드베 듄럼 갸심부유베 고로
5: 도시 직튠추 냠레기 럼부 티웨 양바타 티웨 딘디 용와치 구시비 고로
6: 바즈르탄 중국 듀럽사베 냠레 링디 바즈르키 감세 우규 총키 토니르웨 고로
5: Jingnian zhe samdu qene nyamzhe ge liu sab zom gui xi bi guo suo yin.
6: Xiamle tian di li cheng ge nang tuan xi chen nam xian shuo.
5: Ni du zhong gu tan la din mei ling ge zom ji bie li ge qie gu mang bu xi la din mei ling du bi wo di. Zhong gu zom ji ni mei qie gu rep tan zhen ba a gen tin tan ba zhe du bi ni. Luo bu bu zhuo sim rep du bi wo de qie ba tan. Li yue ge zhen nyamzhe luo qin jingnian luo lin tu ba zhe ge zhong gu bie di ne ge guo jiang qi wa. 아르헨티나기 계이 배송 칸 체제 토마티 년고츠오바 중국 비준 투미 초비 베딥 체동을 하잠 기네 볼로노세 엘리시 기지 베딥 잼드나 슈비 로보보망 부이완 구유라 더나 차즈우르기 남바디다니 뉴로 시시 중리 좀지 베리 균등한 망도 조위 선냠 딘비 듀리 시시 뉴웨롱 기지 중국 좀지 라라디 밀린도 까부치겐 타 도구르 치겐 망부 충유 Tuan Yu Jin Buen Ha, Zhongku Tan La Tin Mi Ling Gi Bi Zhun Nyam Le Na Xiu Gen, Jiang Shen Gi, Gyun Du Ti Ngui Se Tui Bu Nyong Zor Chung Yu. Kong Gi, Lo Chu La Sam Kong, La Tin Mi Ling Gi Bi Ti Zhem Du Na Xiu Gep, San Ni Ti Gi Lo Bu Bu, Zhongku Ru Yung Ti Zang Me Ba Ta, Ta Ji Zhongku Ru Tu Gu Ru Chi Gen, La Tin Mi Ling Gi Lo Bu Bu Kep Gong Ti, Gya Ri Bi Ken Wan So Kep Gong Chung Wi, Rik Xiong Gi Rin Bu Ni, Ti Wei Gya Chi Wei Mang Cho Chok Ji Ri Gya Chi Ren Zhu Xin Yu. Ladimi Lingi tolo bichun kan tiwei mawe, rengkui ngan nganzu tan jewa chi di. Zhonggui jie chim tan bianjiro pieye so kyabgung gi chie som luji chi ge yu ji chenzu na yu. Jiangshen nensi, Zhonggui giji bedib congdun cobo ce yu gong si. Lo dara, giji bedib jimdun jula zam na shu gu yu bata. Ti na, piru lima ta, agan tingi bui no se alisi so segui gi bedib jimdun ya cui yu. Jiangshen ki, bedib jimdun che yu tu. Ladimi Lingi Lopopo Minyu Shiki, Geyi Lopchong Ta, Suigyun Zhonglu Suri So Njiyu Ki Lopdip Njizhe Chiba Ta, Kimda Lali, Zhonggui Zongpopo Sarzum Chibi, Chibi Bidip Nyu Yu Rwa Chiba. Shunu Tsu, Zhonggui Cendo Zamju La Tiwe Gyan Tukur Chiki Yu Ji Songtu. Zhonggui Ta Ladimi Lingi Wara, Zomri Beri Chize Mangdu Songwa Ti, Cho Ji Kona Chiru Gyeba Zangma Yimbara, Cho Nige Nangdu Denjin Shiwa Shishi. Sibian Tan Pudiu Ge Gi Ge Yuruba Mirab Kashi Gi, Jig Gyun Jing Zin Chebi Wang Gi, Ladimi Lin Gi Zomri Gyun Du Nga, Zhonggui Lopo Bu Tong Lam Tu Xiu Tuwa Chungwa Ta, Marcus Ta, Nilu Ta, Boho Si So, Ladimi Lin Gi Zomboba Zhonggui Ro Ngomi Si Ke Me La, Kon Nambi Zam Chu Gi, Zhonggui Sar Zom La, Xiu Gin Ding Sab Tip Yu. Tuan Yu Jin Bu Na, Ladimi Lin Gi Zomri La Sim Ju Chi Gen, Zhonggui Ji Zo Cheng Ri

0: 가서 변을 배봐 자신들이 쇼.
1: 자신들이.
2: 자신들이.
0: 빠빠라 두고.
3: 테네 원신 공초 람파르키 젠종기 가웨뉴디 엔젠 나레 도키 남케티 진가 루쿠드부 치신토 사딘 유이 숑보 자왈라 메도 나소 치심티 당신 장웨 추미 교람티 욘조 응웨모 살라 루와자 케바르 젠키 유초 디타 통웨나 라리안 게보 송젠 첸시 녜가 키르드윈나
0: 你去搞动静了，既然谁拿着啊，俺就乐极工作，啥叫行动来着？工业了通当没吧？那年终的人不能给打了。那他个啥人想？那谁怎么去？乐极工具开头方便，年终才能，培育人不团呢，孙子都不打，加倍米粒跑了呀，啥兵器牛骨是用久，那电开嘛的变了。
4: 徐长，别，
0: 别，别让给，念不，再不有贡献上会，他个老马的呗。
4: 那徐长去。
0: 年轻，看那你给婆婆啊，吃的顶真来不及。你，年轻的大冬棍呢？我们破帐可能难度点赞，躺到轮到主办院长低头的，生命来代表，才能是一个多。乐器，工具错，俺都培训教员院长的，可是人心，心给全天长，操心有益。
5: 面子过不了，认真设计，面多照了，细心栽培，让人立得住。
0: 别理，别理，那人家你开头把杯，后边早晚你呢，真的吐什么？听见，听见，听见，听见，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0: 四川人家公开山，他的邻居呢，生活苏北的在地中央农村年轻人，几个月空，表哥农村头，跟着学呗。敌人肯定写的真心，苦命的在做用手干，把上拉姆行。
1: 我来先做用吧，等下我接应。
0: 嗯，王家啦，既然了跟着学学，但既然给广播也能按住，平常了，月过了天不也能推出可多三十日到了。
1: 到底学不赢呢？阿嘞，我那是谈的北京里啊，吃了那锅了吧？
0: 那是。
1: 他其实他。
0: 老大这些赔了主业，就是要学生的，但俺那时候我们那些想的，但也是很困难，是吧？
1: 嗯，
0: 但其实也是挺给投资的，大娃啊，出不子的工作些，俺你出的可累可累累，用的什么？俺你出不，对吧？给不过不是，那对对应说呢，出些人不约吧？啊，其实就也不约吧？
1: 嗯，
0: 啊，老多人都应说呢，但俺那时候谈的，另外一个可累可累的，我听的几里下了。
1: 那是，
0: 学生到达的另外一个在南都也难来，俺那你给另外说。
1: 俺做的还是有个来的天了呀，菜市开始阶段多啊！啊，到底咱这有个，难度的给那两个说人家去学个音了。那天啊，大王阿伯在酒店里了，年终你说做主了，他是从这儿去人家有个团来批改给操心谈，人家有个从过马进去的，为就是从头的这些操动啊了。他从头的到了一年来，他是从这儿去人家谈有个来的给小区操心给菜市。 卡住的，解决脱了呀，接不下去多。天南都云的，有个来天看给小区给菜市切了。
0: 是了。
1: 等那有个那先别给小区菜市，啊，他都在有个这种规矩小区菜市，啊，下头来的给小区菜市，另个组长谈小区人家这个菜市，啊，他就对那的有个办理来的给小区菜市切切，好的给卡住咱们些多了。
0: 哦，那是那是，他现在人力预估来的给他小区初期给菜市卡出不低呢，比如讲，表示听说以来的给这个期间谈，听说连续没那接谈，你们这给大家开些人了，赞助所谓钱呢，来住穷的这些事。
1: 嗯，
0: 他听的啊，因素呢，几对头，客栈接不的了，来些人力预估给小区的菜店接谈，表示来钱给销售。
1: 工作并不是表白的这些存款是。徐三，他那里当俺那做，平常那些给员工给吃些天了，特别给充值的一年来，俺那俺那做我那些些那天的每顿六升级是吧？
0: 当然是。
1: 他别些些那俺做的，因为六人的一年，他把都还是充值的一年的把俺做，开始给那个员工发的一年来，忙不约吧，差不多都给这些别给啥些开些，别些些那光辉东西，也没那光辉东给东给，俺不得了了，大家约吧是吧？俺这给啥些忙不起来约的，徐三，啊，第一趟那一年当俺做员工。 人家给团队的贴了特别充值的一年来，你还想给我再退不进吧？存款了吧？
0: 当然是。
1: 徐三，俺提到别给忙些干了，他他定给你，才是卡出不，贴上去多用点，他天天俺样子干个也赚得不赢吧？徐三，他哪能给出席？听着这里呀，细节你，人家如果来的给小区给初期给菜市提单了，那，托马了西北给菜给钱不？啊。
0: 懂了，他托马了
1: 是吧？他确定他不赢吧？是吧？托马赢吧？
0: 啊，托马的他电脑落了呀，他不的，等这送到啊。
1: 苏龙扩展这些单，他刚给米区别拿到了，车动他去解决说，小区菜市拿落了呀，就是，啥都有个给，大家给两个女不的，我呢，吃了当嘛。
0: 徐
1: 三，他提得不起吃些那，偏把我说他给的，但如果我错了是吧？老话总按住，如果我错，他赔了赔就算吧，三马车吧。
0: 克隆托查吧，拉索维给，索布干给的，刚也吃四五只是吧？当然是了，到底吃些就学那他个啥子？但现在我那时候谈的，男生的是吧？
1: 嗯。
0: 啊，他中七十个多。嗯。啊，顶这几个，当我那时候如果做项，啊，赔了赔不赔点税，我那吃些呢，还是些特例例外，你不是不多。
1: 嗯。
0: 没这当些，当我那时候，啊，啥些东西，啥些白肉白吃些呢？平日里是了，做过一点什么，是啥他人不约吧？
1: 嗯。
0: 那老多婆也念个约吧。 啊，那个东西呢？他给不给不一样，苏龙啊，给乌干的乌干的女吧，吃些呢，伢做也退休去了吧？伢过退休年纪大，三十年纪了呀，得六十月吧？他停车几个谈的啊，这些电脑了呀，就是他这个啊，如果外给卡住了，大家是这个多啊？就是这里我这个这些谈到的马赛别谈到，啊，啥子卡几了呀？当然啊，车脚停车过头上吧？呀，啊，年过给。 他卡卡说了，他那个广东抗疫那里，啊，年多不疫那里停车几个了呀？这组车些是吧？都不晓得停车几组车些呀？如果完了呀，啊，些不许学吧？呀，免得停车几个，假如拿不停车几个，啊，车些拿住也是些，他车些的。
2: 주부디 카르레스나 유고 리네 지고기 니즈 말세디 망부지르바 디세 망부지 냠리 제제
1: 안나
2: 유고 조샴라 피겐기 저부 수용원에 샤샤나다 대교로 야부시에 샤
1: 다랑시 다시네 토마르 니부디 카르스 유빈 토마르 리네 잼드엔 타 냠리 지규티 꾸모동 와네 녀경게 랑차를 토르디 있다디 리네 균진 타 유고로 셉슈니 냠제 띵서 용화를 그디동교
2: 아니래서 다디 기랑게 니자 부룰이야 다디 나수야 푀기 수균 기타 겐다 쿨이야 아 직독스 심주 예배가 나수 나슈 부조된다 생스도와
1: 디
2: 딱다다 다랭기 나수 대디 헤마 헤마 생지오리 다디부디 되지 한도 콘츠 아 가르소레다 수균 직내디 코란 수기 디부디 규제다 다르베 하고 싶었던 도와 다 제산 단도 직내다 유고르스 등이 니 도미에게 경쟁대 가르렸으나 냐마 인수는 유고지고로 봐. 다 딘레지가느야 유고지기 지기 하나 수 사지 디게 기신내들이 냠내 지기 지기 제산 다 공개 아 다른기 아 헤마 헤마디 규제 하나 수 표기 수윤기 견다 괴야 디부디 규제로 봐. 양 하나 수 산의 대랑기 하나 수 초구 이내를 야면은 아 정치인의 배배 초보 수용원의 자신의 오다 만화수 표기 수준 견고의 대팀들이
1: 제시해도 아 야
2: 무엇을 소수 소비관의 권유해 봐 안 독스 바르 개비 이내지 년군의지 다 딜레야 유고 규제 증내티
1: 아
2: 진도 여부치 도도
1: 타장지 타장지 단동이나 달라와도나조 진내 점된다 냠내디 고르지 슈비이나 단대차리나 당안조 변종게 산에 카키 안조데 튜지딘데 듬베 뺏샤샤나다 대공랑 안중가지 공신 여러바
2: 아
1: 딘데 급단 듄제야 산에 디게기 체주된 베게 진내 첩된다 뺏샤샤나 응가지 링랑 안조 종교로간 이내지 야면나 라서 총결의 계종 칼의 이내지 텔레박 베게 첩된데 제소가라 아 다디더부이나 응원에 공화를 기란 숨는 시 되니 링내 첩된잔 매인 바래 응 때문에 다녀 용변에 요걸게 쇼라 링내 냠린 투바
2: 그봐
1: 다 지구 예수 더부지 그봐라
2: 네네네
1: 세 되니 샴디 다 링크 동바라 통마라 말라 덴베게 체시 수네 수준게 조싱디 동단테레 인내레 시진스 유바체바
2: 레샤다 시진스 시디스마 다디나 각제 시디 시지스르 도와 당가나 수 시진스 시 가르슈고 그래서나 배차잖아 아 토그 제베게다 아 마자네 링크단세게 사제 독스
1: 아
2: 디 디나로리아 조초그지 링크단 조그지 스탁 사제 카카스고로 시진스 유여바 아니는 가나 수 조부카지게다 오 소소 사다 링부지레 레유 삼다 야다바 단다 갸게 토네 슈비네 예 트레이스게 도와 직 사제 미밀롱도 사제지르 친 타 정부 시부지 친 직전에 독스터도 있었나 봐. 윤준 세부 유배 소식. 당연히 균전 붙인 바 자샤나 양신아 사부로 줘 봐.
1: 그 바지
2: 아 배차샤나 소소기 무제 등게 매 봐. 다음에는 버룰 토비하고 이제 내주 수시라 봐이나.
1: 저와치 가고
2: 이제 저거 진행 매 봐. 딘디 진행도 좀 봐. 당가나 수 수균기 조신 동단 대야 시진서 유배 수도 좀 봐. 대령 디나로리아 가나 수 콜링에 망부도라 지트기 다양 시주 캡터체 이내리 야면은 링크 동화 마라 덴베 체시 딘디지 수제르와 수준기 조선 동단 대야 시진스 유베스 시진스 유베 사지드 거게지도
1: 아주
2: 인지미지 세브시 켄고고 유마세 시진스 유베 사자야 링크 단 과디 하장기 계정을 해샬
1: 다라리 다라시 사파르도다 단대차르 링크 단야데 고중 거르발 고자도 민망부지 링크 단가라 주디 선바지 네 링크 단세 게 사제디르 시진스 직단 팀은 사제디드 사제디르 링크 동스 딘데직 체시지 맵에 있는 미창마 건중도 침베네 디네 구유근원의 차샤네레다디 뉴슈지르바 슈장 다디네 링게 소슈제기 통마르 신데 카레선 다 통마르 유그룹 빨리 내리리야 셉슈 규림 다 겐게기 촉도소 취베 규림 셰베게 라제게 체시스바
2: 다라리 다양 체지디 수액이 겸제디 가르선 땅나스 페지 아 남규다 제고 베니요르 바고 베니요르 남규리아 통망슈디 가르레 진리 차잖아 가나스 다디 아 자라 뇨뇨 이너리 유골 베미 이너리 학도연도 빠르게 미어 봐
1: 다라시
2: 유골 베니 순나다 사제데야 텐데게 빠르지 시아지도 빠르게 위에 봐 겸디 심보리 타이네 가나스 야 유고 좀제 나로리아 뇨신 치웨기 네즈지 튕거다 바르게 두선바 진공년에 아 가제야고 마치옵시 엄버루리아 공 바르베서트 야면 공 직두선바 야고 마시시 안 개블야 즈뇨 서트 튼주고도와 제산다 디나로리아 유고 발린 레리라 셰브슈 규림다 켄게 촉튼소 수입했다 배차샤는 키랑게 유고 디나로리아 주두선바 바르린에 딜리르와 셰브슈 튜나 kengyegi shepshu di nalur ya tsuye ta dinde chik gyurim shibyo lakze ki seji dinde sotyo samba nga na zu yugo wa sashi de pibdyo samba yugo menba an di nalur ya deyo ki shepshu mangbo chuyo samba lo di pakbim nga sashi de rin ya yugo chi chuo hwa shi
1: shuzang shuzang tarang shi tando nga na zu ta yugo le peche bari gyabyak di chasya ne le a tiye kong le nga zu ta bari gyabdyo samba nga zu kyunje di dada ma deba riba la
2: ya
1: ma na bari gyabse ki sashi tando dada ma deba ti dabu ki ne du mangbo chik tuanja nga zu deyo ki dezen ka ki ne le juji ka ma ma cheb zi ta tante chara yi ne le di namba di yi ne le tenka nang xin ki tsub jibu me ba shuzang tenze jin du an ta ting TW gita ngan zu yugur bali ngi lele le ya sepshu gyurim dan TW gita kenje chokdun tsube ki gyurim shibu di mala jian jik dan sip chakbo jik soyo yungdu samba ane bari gyab du ki gyabru gyab dan yinne re yam na bari gyab gen di ngan zu da yugur wa te kyunze ki kundan ne chasya ne re di te le ya da ngan zu ceshi dinpe ki da kanda sura yungdu jing gu re esang gil
2: tar har
1: ta di ne thong mara jishu mebe yugur ki du shi ti sepshu ceshi nang tu nyam si che je
2: 成绩拉在培育前的学术类层给女厕的切入动画的这个切解的来日的他牛津谈成绩建筑就画的固定的话的历史。如他继续没不是对上把连接给拍下拿落了呀卡尔是去拿了。他接上我那是被下线了那时候一年是有过其实杀气起了清队上把他第一给多人说的他顶着忙不起 제신도 커버리. 다 도링가라야 제무치 소타야면은 녀잠기 크루요리야. 조균세부터 괜히 강중도 유바. 아, 더봐야. 배차샤나 토나 메베 꼬네르 봐. 아, 배차샤나 제무치도 삼아 사실 인규신의 장게 징외디르 봐. 자도도 모레. 제산 딘디지 인도 삼바 지슈 메베 유고르기 도시 센데 인지미지다 십슈 체시 딘나로리야. 냠지치 봐. 다 제산 딘디지 인도 삼바 만화주 정진진다 태뉴젠 시티 디니니 슈도화 태뉴젠 대한아주 고르요라 송교다 징외리야 아 진진체바 자 정진진 시티 잠바다 만아주 레그 되게 지도 잠바로 봐 더구 토담 추진 딘제 진념도 유도 잠바 안아주 아 디니 글리글리 제 문교로 연구도 와
1: 슈자
2: 제자 유고 지도 잠바 수수 차주리야 장화리야 준도 미야고 체바 안 정진진 게 딘제 지기다 말아 딘제 지 수도 잠바 안아주 사지 거봐 유고 지네 오
1: 슈장
2: 가르쳐도 그러봐 도르시 땅도 없는데 그러봐 딘수간이야 직덕의 시툼이 야구도 성계라
1: 슈장 다신도 총괄할 시부인의 롱아층기 차구 중급의 링리인의 라스 총결기 링내 유고를 남자 게다 중을 차구단 첩소체 유바탄 원바 제비인의 지동 망유고 통주로 게다 응급주 동주인바 대다 다소 링내 냠린탄 중캄 유고로 청진 링내 유고로 총습계 링내 유고로서 남만게 태군수 태유바탄 규린 시부 링내 유고를 통해기 말라직 중주로인의 미규바시
2: 다시 소이나 다섯 종결기 링내 유고로게 코르초기 추시 랭싱기 규르주 모두 띵 섭도 당화탄 아 송녀르 구요 레소 당대 사드 케주탄 계지 슈긴 댐페 유고르기 믹스 뉴슈 유고 두주레돌 다라르샬 레세 센트럴 링게 잠들레 듀 디링게 레제나 구리 슈베 낭튠 퓨이슨베 힌 아 로이나 링게소 탄다 사조 강도 내 유경 한정 하사다 야만나 군중게 산에 센도 유고르 피규로 거스 주기 힌 아나소 지메 레제나 양갸르 제용 링게 슈덴 자고

zalam na sharwe chese zhonggui xin, kyeja le gakye me, cunzi mebe, kyeja ki junu yugu zedu zhugde, sherib ki koja lola zhune, bobe komxin shukki bune, la ye gu kala dingne, lingye ki namsha xibdu chede, banglang ki zhugdo cui xin zhune, ta ye ki kam dobi zhimcho, yangbe sachin shukki gorcho, qianbu jikde zeki nyucho. Maungba na, kyeja ki chuitu, lobjian jimkhen yu le, puyutu lokhen ya yu. Jikden ki sanwe tatuwe cienriba tang, tamen xieji tini jubi, simjuba yang yu le, zilung rilung nyude, chukso choyong chegen tang, menbu tordu debde, sisi mokhen ya yu. Tishintu, legu sartu chede, chongle nyerken tang, ngwemei sartu sowe sartu buso, leri chitong la shukhen yu. Leri kangdu chowa chida rui yang, teni rengi ki mizi pukdu ngun yur tang, chone ki damka zamli, lingye tang, chongme, sangye ki kibar jiyang mebi. Kira rangki dupadar ki mizik chekyu ni, gui le cho yin. Inayang kye ki le tang lamka kangsik dam yang, si tang neme kangdu de yang, yuji mixin songar ki, rengcu chakdar denpar ki, gizhi gashin changwar ki, chinchen chintu xebar ki, zazi chita rinwar ki, chetang ngoza yuebar ki, lab lomnye matur. Tar tarjin lobu yongi, talui toyu le, rengi ki lomi gyujin, pamatang gigen le ngomi nongbe yurze zhubze lunba tangji. Dutun tamji lunki zhubi zhasi xio. Namso, Kongtu Lingele Ninjun Shubani, Terjin Lomar Puwe, Dam Lundin, Bemu Shebe Ninchi, Jebtihi. Shamla Mutu, Peptang, Daki Loma Shebe Luzomsi, Ninjun Shuhi. Loya Jangbe Kurki Jiji, Getar Sun Shu, Jilikang Yebe, Dunda Dunbe, Sing Chung Chupsi. Kini, teme sunam lele zun xin, gaji pabja ki cowa rui wei, agu xingba chan ki rewa tang, mun dun ki dekbe, xeme lu yi gor zui teme yi nam. Zasan chusan long zi ju jing, sing to wei ngur yang ring mu, zadang ki dem yu lian wei tokan ki yang nur chen bu, dun da dun be nor na la. Kini, magi taksu dakbe bang tang yang mur, tu si ngi dup dong la du yin, Pame ki yuju ne, reng zui ki chota ma shikbar yongwe, reng xin si du gamlin jen ki, agu zhokbe sok ten tu zhubye le yung nguan mu te ma yin na. Te dan zha war, yi wong zhok la nurubu loblin tu, rang ki lang zhok zebe gen tu che jing, zun be shok song ring bur yang de, rin che xie zhi zi wong ar, tu wa yin su zhokbe lop tun lo me ming jen ke zu yang. Po yu riba se la jor jing, mo yu riba tong la da ne, chungsa kimki rewa tang, chesa kuala shibu pindi godun nubi tab tang shirab zegi chukjin. Ningdob nubi shumshi chewe, mawon dagbu yame dache te inbar sim. Tiyang rinmin tungmin ki losumki cowar, dagi chambi ningdi, zewe zumdi, pembi legi giwa lulangdi, ngagong tang yergun kanki char, gonga xin cha miyong an nyambi, jeba qianbu yangbe lobtun loma la. Tijin, nguanme tuyi qionbu jamne wongdi wuzhe pala duzhe nyingme yi maga qianbu xik lang car tu. Suyogawe simchong chakbu lu sim kyun ji carwe. Korwe junbur ngebe wuzhe midu togdubabe guabadir lakso shiyule rangwaji. Tena dagi yang yi sim long longbu chunne 宁宁了这次为切磋电车机卡塔胖鱼这三个当上龙兄圈了这边门顿起缺乏项鱼体为一族被宁当堂下次为卡塔鱼切撇汤打给罗马是为当了觉得四个为切架胖鱼撇汤打给罗马切次顿中为一清切
미치 쪽참소 베베 톤징키 줄라 노르부 고판 양부치디 닝라 돕기 레라 기와 롱타르 양웨 조와탕 가웨 냠기 페탕 디네 톰베 지소기 고가나 차글레 젠베 미카 차부 키기고 리시 메도 중의 양 대다 용수 조바 정이 칭제기 갸루미 조와 옌이 촉샤키 양 랑키 초수 쿵에베 딘체기 카야 조킨 페탕 페탕 다키로마 디니 튼디 촉탄 촉삼 강도 송의 양 지삼 도메타 지체 중메더비 랑튼 낭메토 미포르지 지이 초지 첨부 옙중키 치마탄 체웨 텀지 장마 닝키 위삼 심키 섭서냐디 남난 샤샤투 튜접서비 콤제직비 라지젠키 루젠탄 뎀니 랑키 믹빈 상부 미누 미예 류기 쳔므신투 톡디 페탕 디네 튠디 초위 까카기 롱럽차부 키기 여중 셈바 치다르 겸주 남희야 치르 미독베 닝독기 랑알 토스네 젠디 산뉴 남티 쇠비 이치기 바다 송디 페탕 페탕 다키로마 시리탕 첸제 바르케 집에 뒤럽디 기참나 콜라 시럽탕 라라 뉴지 툭라 제외 축비 시준 니딘키 바체도 순 지도체디 남이야 등이 다케 군 추제 임비 이제기 넘버 녀와 남니 랑르원웨 폭삼키 팀기 제라 페탕 기도 지중키 라즈니 랑키 미지 람보 야치제탕 圈 치양수 동월 편버 라나메바 준비 닝니싱 로가웨이 파마조르체비 람키 동초탕 락삼진키 미부초 삼세기 치띠제 로디 자제 참지탕 참지 심쿠지 낭월 양양패탕 패탕 다기로마 유튜 니급 지수 메발 점린시부 차차지지투 통수비 시접기 제친 용수 조바주디 남이야 자퇴 미포 저와 미교 겐세 미통 이체 미요 전주 미포웨 람 무네 무르 생라 페탕 티 체기 공나 자시베 니마 젠용 튼주베 다와 젠용 도나 랑키 덴제 랑키 직베 람라 독트 키시가 생남소 계기 배봉 대전기 계가 침부식도 요네 마오기 드람기고 양모를 채워시오 생남소 대전기 좀리가 세례세 슈잠 다시기 텐게네 안줄레젠 셈바토치

0: 나가문에 답하듯 중국의 척도 부르워식 이바틀라 기부 담바 시설
1: 기부 담배 주상 당니 미남키 총회 출키 자주키 저진데 불교류
0: 기부 담바 타니 지치라 로바양
1: 기부 담바 남니 심상라 상성갈
0: 기부 담바 남니 흉창식 등지송
1: 기부 담바 남니 노주치식 미경식
0: 먼저 년탐기 미비상부 등계기 미피해바 남경 기부 담바이 기부 담바당 조신 기부 담바라 미비대네 담배 주성경원이 중국의 닝돕기 시대

0: 직 당구대 있는 거 불량보다라 죽라가 노블인가 근데 주변에서면 죽라가 되게 능식이야 절대 없는 아주 장기 뜻을 보고 뭐 장관염소 사자 결로 되게 능식이다 공부 배우 관대 체험가 공수라는 게 개념 제재 급 뒤뒤 있는 가리는 굽죽과 전에 돈나 배 나로 지기다 제모 작제 나다 간기 테네 공수라는 건가 기준 적고 열었어 에 뒤인도 잡아 레지 테네 공부나다 시슈나 등조 접제 진대지 아니 공부 치대 되게 냠수나 슈제 안내는 거 알았어
1: 나도 걔라 계속 쓰지 공부 치대 냠수나 얘도 차례디 먹으지 나도 와 하티나 강에 사바다 내대 사바 먹으지 체스버리 진대인도 전에 간수 공수지기 라제딘레 균진나야다 야메너지기 냠솔 코에 교제딘레 수십다 나에게 찰레딘레 그러근 나요나
0: 어 다다가 능시를 간도 숨어야다 땅은 저 교육이 권배 있나 자 지금 숨겹 대잖아 레게나 흉도 좀봐 레그 고주인도 좀봐 레게 당고 지금 멍시 대제 삽대나 자 자르고이나 지금 열이 디인도 좀봐 안주 어느 당고대 개원 뭐고요 개원다 봐주 그도 슈지 디지월스 아싸브디 시숨기 차례나베 규림날지 강부데모스네마 닝부데마 디제엔주 좀바 디날이 안내주 뭐뇽 체인 거리스 디간에 죽치를 줘야다 디냥가 비신다 레유야다 딘데기 다과 튼 거리스 디글라고 찬 지튼 거 지단 강부 닝부사들하고 찬 인도 좀바 지글라고 찬 지리야 소리 지금 내가 튼 아니 뭐고 튼 거리 그 뒤뒤 좀바 안도 시슈운다 지트 유 템바 마덴데 슈제 엔 케마제 엔 권데카가 르무기 지 겐구민 댄디슈 언급테이크는 디 체식인데 되는 것도 만족하네야 네 휴제 안 두스시운다 간가 타주는 거 알리스 안 주제 테리네레 간조때 가지 식신 뷰타고 자지면 공고 딩모만에 야 유튜브제야 안 공수원에 퇴배 조과 되겠어야 진대 간조 배준제제 디시우스 또 던저이는 디 다단다 안도 수요제로 숨주에 메시 두고 알리스 수요제 아마 있는 색산에 수순급리는 직도 저디 니문에 퇴제 님은 팀군에 된제 아니면 나로네 디 도주디게 지 레뉴 롭점 제제 아마산에 수준나 게제 안급 디두 잡아 네게 양주 지목은 아주 중요하제는 아니 멍시디네 수준도 언데 수수 잡료다 십자료다 디 말리에 잔냐 수수 락제베 양고 잡물다야다 십자 딛는 거 알습니다 디순도 잡아 딱급 디두 잡아 도주인 지 소녀 공부 진네디야 라야 딘데게 레브리스 딘두 잡아 안은 니게 지기 도저서 님한테 주침하다 도박에 네 숭야다 디제제 셈다 제제 지게 님이나이와 친제 레규브지 근데 두고 유매 규브지디가 다주제 되게 능식이 마 참동어 사경어 이발도 주고 레규브지디 당고데 라우제야 디자제 안로 숨시치 초도지기 지기나 수기수기나 멍시는 야르단제 안 디피 좀 저부 전송스 다 단다 스여나가 뉴스나 쇼리스 단다 계지게 나한다 안 배우기 지기 좀 숨겸나데 안도와 권데카기 진강윤한 예네 먹고 유스
1: 나와도 가서 다지기 단계 들래디 휴식심시 피게 주의디 에 도스디 군에 쫓기고 이거로 와
0: 제다 도저디 단다 단계 다지기 디브리 비근능시 권데카 아야 워요리스 다디 야워스 니마게 배우기 본량 보더라이나 졸라카이나 강것도 줄이스 디인도 좀 받는데 롱동자들이 큐어리스 근데 좀 아주 캐린 도로 와서 안 안주 있는 데다 그런 소유제 좀래 돌단제 이네 디 수업이 당가 있는 즉 놈샤 들다 뷰탈타 둘도 저도 그 추 추시 코인 거리 정중기 통고 손자 안디 로동자 대 도로 와서 언제 지켜 줘요리스
1: 아 걔라는 자식은 연례 증간주 공신일 때 걸로 정전의 공신 레미지 잡으래다 난 내년에 찾는 건지 공시 개공해 지르러 와 당 안주 저기 공수 대기 잘해 놔야 되니 다 애가라서 제나 지나기 대바이는 라고 참고는 이들 라고 참고하러 와 이제 진짜 전에 안주 공수 기타 소소 기 잘해 놔버디 비제디 개래 놔야 지도 자든 손으로 지 근데 손은 이거
0: 다 또 자든 이 안주 지기 배우기 증명 날 취치도 잡아 레드 신다 자지 정말이스 레드 라고 천도 잡아 지기 레벤 차샨디 잠다 동무다 도와 구조적인 대여용 디브리디가 숨겨 쉬어져 버렸어 도주 디브리다 좀 마사베 수수 개는 제 수수 락제 된제 근데 숨겨 적도 안 되네 시네 그돈 구조 적도 제야 되게 근데 얘네 락제 비주 제제 가지기야 잠다 동무 간거 제비죠 지구 주고샤 안 되간 디브리디가 숨겨 투야 근데 락제 비주 제제 신 레드 신다에는 지금 지금 로 사업되어라 다 링문나 취배시고 잘라 간거 직 남의 가르 옆 다가 하는 것이 그 교험이제 그 견제 옆다 차업다 부유세배 속에 근데 봐 제비 제비야 근데 엔 락제 된제 신 링문 숨겨 올래디 두스 미간게 제도 봤던 거. 내 그거 락제다 아직 수전염류 된대시 그거 알았어. 너 니네 개거름 배치게 촉진터베 락이 그랬어. 근데 근데 경험한다. 문구직 된대시 그랬어. 내가 같이 돌 근데 저거 맥 봐줘. 열 돌린 제제. 진짜 저거 최시도 근데 저거 그랬어. 어디 내 그게 그림 제제.
1: 나 봐. 나 소지게 공사 소지가 나 이나 롱업스 소지 두 열베. 나 단행은 이제 능한 저 공사 시행 선으로 근데 지피게 중요.
0: 다시 시행 단도 지는 안 줄 락제면에 잘락 차인 거래서. 지금 락제면이라 실차네 남단 되면다. 이미 둔지네 개개. 딘데지 차인 거래서. 그때 타링 독대제. 아니 그 로직 로숨 딘데 간주 변주기 경기 시행제. 아니 간주 신수 체모 도수 체모 서브 상동. 딘데 체모 레게 남단 된제. 인 잘고 근데 조유메. 망게지 아니 지기 먼저 산에 다게 지기 신조 망조기 지기 레슈크미나 야 뒤제 아니 경기시하지 엘레 레유제제 언니 차인 것 안 디나네 야 신조 망조네 지 소수 레데 가신 유업다 아니 야 주냐제 안 데라 데디야 라비야
1: 당당 안 공슬이나 냠세 차레 나야 기타 촉젠 이네레디 에 톱탄스로디 근데 근데 지나
0: 당안 저 당다 시슌게 지간조 지기 주준팅이다 지기 개용 의미 주기 디클라 개나셔 전부 당고를 했어 지기 전부 당고서 다 변나로 나 개용나로 공부 근데 난도 라고 생각이 디 톱다한테 무슨 근데 라기 저리스 한지 단다 안주 강바 살짝이야 라기 전부 니비네 요리스 노 안다는 거 둘하서 동계 중구 닝베 나래 안주 내래 단다 내가 가시 살짝스네 가시엔 지기 닝베임 근데 나래 양 안주 디치고 얼스 라고 찬지 내가 지고 얼스 중국 닝베단 교수 레드고 주운데
1: 당가서 표현에 자신은 이 레뇌 비순 처보다 나위 组织 캐도 처보든지 저러려 봐. 아니 그래서 지게 나럽 组织 제리 공생연에 신한다 组织는 전설에 냠소치에 다야면은 된소 지게 하래 결국 제기 잘해디 나에 대해 매도 미루는데 차대도 와. 다 지속이 된저서 그러지.
0: 당한 주에 단다 레가 답도 롱되게 나지 지조이나 자망조이나 자지 다 민이는 지 관배나 자 도바카 그 수체가 인기 니만 공스인데 레가 제일 핀데 제일 스코즈 파주 잡다다 계존제 응아 주에 약게 파주 감유슈제 레가 제안에 대산이 지 레가 가지 그 합조나 쇼르와 안 주신 까지 이내 좀 얻어 관박하지 주 만주 디치로지 엘레 충수이 내레 지금 아주 와기 군주선 예상동 콘주자레 마이온제 지난주에 야고 지 빈대지로지 자중사대 내레 제일 된 죽중기도 안에 디치로지 딘데이네 지기 망조 딘조네 탑제 레이나다 딘데지
1: 아 다 딘조 딘는 건지 망조다 지존에 나와 딘데지로 봐 다 차샤비나 니도 니슈 쯧숨로리나 페랑년 종기 카탕뷰 에 작전 송다 니고디 공래 딘가지 공스 디조나도 와
0: 노노 다 디소지 딘데 주나샤 딘디 좀 봐 작전 총다다 직순하디 지단전 지기 직설이다 직 통제력이다 딘데게 지기 작전의 명령에서 차도 다 지 시중기 통제나제 딘데 돈에디 난자 디하고 도스니에 되네레 정말하게 아이고 작전의 총다샤 딘디 좀 봐 대대장 안 주이 내레지 대준제제 돈도 작전 총다 롱 동다 대투야 안 딘데 인도 좀 봐가 주시 공신원에 단대 부도기 레어 제외 규능기 디 디 총과 좀 전에 내 단대부터 강부 주제 디 야우총자 디 민토브리스 디 토구 좀 대대장 좀 배든 제제 엔 진주기 무투기 딘데 토레 야르 베그 딘네다 락신 토레 딘데 총다 민네 좀 야우용 봤어 신 딘데 토메서 사야다 딘데 토 작전 데 탑데르 고치고 디 지금도 응 거의네 세신기 야우도 세주도로 너
2: 라바진의 라키 난저 내가 집에 규림나 제거시 자든 송기 유 대니 레라 치와타 추어 니거라 개체념 지버 짐바타 메게 통교 예바타 메베 레라 지버 짐바 렁체 도바타 메도바 니가 지버 짐바 레와 떼나 양자 마데나 양자 니가 지버 짐바 치 지기 예비 미남지 예제 톱니 레라 마무식 난저 제주 지기도 마세 니동 자매 이슈 쩨숨로 변종제 차전 총다 닝베 천년야 낭초 대능한 줄 레가라 띵조탄 캘린 체바시 레라 모두 정의 성적기 차샤테레 배전 체바라 규모 체바시 견레지 숨기도 다자라와 지린 라기 레사 너럽 주준 지리 공시 니치니 강종 사도로 론데 쿠리 지위에 수준 닝바 테달라 순슈 사바 진신 여라 콘즈 랑니 길라 송타 로르라 데니 리네 지시 된 성적 지시 비로 수준 체 라제 균진 지신 유 선로 소 天地理财呢，规矩区别呢，对那么学生不行。想不到三个两件呢，母体 ngan zui chilam to kutu xu bie, li zin xian da xin la pshu.
3: Jik tuyun cok bie du xie dian po rzu.
4: Gyang gyun lang bu sabaran bie bie gyun.

0: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营。
1: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营。
2: 他的你，三九零年站列在数据推测仪。
3: 三个人的公开上，想了三九零年站列在数据营，听的三九零去南端做问你。
4: 三六三八，江南三八的日子企业接不来，轻松搞主题，强调起来玩的产业将多送着电送七八七八需求高谈。
3: 六经济两月接不来，每大给帮中石头七八需求高了。
4: 三年开启，两国国内建立了兄弟接的桂龙潭之外，土就得了用法的送经七七八高了。
3: 一连十几送马去，年底人心的国内，以色列的卡马电视的当地党员接接不得，以色列的结果七百铺地有在，刚过七百马赛，连接差不多就引起九百个的噪音。
4: 下面来听听三九的南屯西镇南三路南。
3: 第一个来过来被问清楚，轻松来着你，让你给军港西北做军的，村大人心给来着开钱些些。罗松空直接说起习近平去，轻松来着各州没得也不叫九个的，几个龙各家当当的，轻松来着他七女突然的。三点九的每一个人也去抢救时间，抢到个救治人不得，中港店家的送药系统中国是最难有。罗松人第三卡的轻松社会去，日久耐心，走着七十间了，十几间的送药的，酒店店面酒店吃就他用吃不得，吃过吃酒吃就做不了吃的，抢救中港店家的送药抗药点都单有。明儿的轻松列车。各州没得去，南站区七九的车站、军队岸全都去不得。这些我给车站、电表岸拖入清点，军港的女吧，俺在退票去了清远。明个的南说，西林过了重庆的张兰奇总去，修了九月七十，九月七九天，他们他自己推上说那边。来这第八十公司，三年的个饮食拍戏、实习结束，实习前去六十票就接的，修九月七十重庆。年了七百过年，才能日子七百嘛些，强家的车队没了，这就七百。有住地主实际穿过了电梯，来给牛仔告诉当地，他们龙九空，杀过人的母亲，脚趾的骨头压在右边，手脚其实他们疼，你觉得不用嘛解决着。罗松吉林，几家军吉林远处，七十几、十几、十几的，初冬身边轻松来这块多，落到了吉林远处严冬怎么进牛仔套呢？我给世界家军切入当心有。他家连着科技最新我给车载加上十九的成中端出行不得七九的九种图片三家九种车载加上出九的端的成中也你生的卡叔叔的加上年几的成中几松的加上年中年的成中端给拖入清油让年的人民店给唐国金七七七百结构给拆卸唐国金给三家作物轻松是贵的抢先的华强诺江界苏克油直接说起习近平给托的帕的松土让给抢救的军港店家送于祖军了呀托过南的轻松来着可以给撒家恶了呀都心难忘了听忙配乐空给唐国建议球队国去了兄弟给的轻松说昨天军港吃了个祖军了规定丁十东局台让给军港店家的职位有吧的结合多边祖军的职位有吧中华美丽军队空白的职位有吧这应别切记停地的下井偏着改革的吞别让他们别吃下去这些年对那有你懂你说这种旅游打发出国了唐国建球队国去了兄弟的轻松说昨天军港联系祖军了呀规定东为兄弟村对头直接说起习近平给中华美丽的军队空白的美丽的联邦集团初步组建的拓展套呢轻松来着组建的阶级的特区拓展套人不难忘的罗州也运的推出配置前的轻松来着各多的目的是价格是电脑有直接说起日久耐心的走着七十间实际间的送局的马拉就用了各地电梯动物的内秀有个村大人心的目的全部送立过来给的通过经过马拉的比赛的电令人心却用了托尔东格的蓝家队那有轻松来着天按住刚才结果时间七个怎么来切入扛着切的家伙的扛住家伙扛起家伙接了西托结果的轻松来着及七个直数切的第三盘的吞住的四九的吞住了凶人家伙罗松吉林中央给人最前呢国统局 개개 개주 개구 당대 존의 남장 납게 십주 십시 락렌 다르유 머주 추구 뜸이 입기가 도 먹답다 케어친다 혼산 따기 제사 친분이기 자주 먹답 머누 파르겸기 다가 남아간 지단 탄삼기 고구 먹답지 순다 릉신기 먹답 친부숨라 균 용내 그디 단유 냥암 당도 나수 자딥 삼제바라 제바다 접지 남장 그기 산에 가기자 경주 경탑 맞제바라 신진 연삼기 각결에 주의대 냥고 냠주라 시직도 그디 동신유 바단 지린탄 등거리 지당 의규도 내배 간수 민러 종토 난소다 간수 인념도 터숭 낙제 규수대 신진이기 제삼수 내배 치주기 동자태래 족담이배 장도 송규 수배 바단 지린다 등거리 지당 친분이기 제사 시직도 제규 강고 뉴덴토비유 레시 족준기 가제다 강내기 둔토 타로 개용기 균 천재기 토사 좁게 족준체바다 참자 딩치 추제다 제주 추미소 직제 서버카직 시빌릭룹 중화마세 대다 제주기 탑사 당부로 거주 제배 제주기 편제 덥숨이에 치루 친유 민가라 정숨 증류 제주기 비입 친부야 릭지 제배 두점수 레배 치고 제주기 증류 레친 유바라 교교지 닌셰링 계지 직주 망부시기 탐구 전국 주 10종 진저 닌샤로 주바다 계급도 서구 줄하는 용어 놈에 중국 냠용라 높종 최신유 청숨 레제 가도르 먹답 개업대 로숨 송순 모 동주르니다 치와시다 사야시 조종 토비유 셔규 차주 그도 장배 치과라 편제 야부 튼신유 의규 가도르 그도 머주낭 담지 수제 숙진차유 높규 고그 그도 치사 협기다 지단 갸지 조규 춘진 뉘된 토비유 롱아젠 중업에 차구 전에 실송 니동 숨주 탐발로 리급 청숨 레제 낙자 캡제 gyaja shibju da chengzhung gu singyu da chesa jengi sa jara chokdu zixin kebze gyaja nishu zanyi singyu zhe.
4: Diga lekhung nebi wa ne cu. Gyeji nanchang wulang ki chokshu gu gu ki mende zha ting tangbu chakwa nhe. Jingga shan zhe wu sa chi dingshi zubwe par tang. Gu tian chui so to, samlu to ne dang zubwa tang, chepsi to ne ma zubwe za tun dengge chungwa nhe. Zhonghua suwe ai ji tun gye khab unye be par. Sashin sachi tu zamsu, zhonggui kongzhe dengmi, gawa tumma kietu seba tang, qi gyuru mechakwe nyingdub la dente, chongsim ne chonggir takorukwe lembu sabdu doba tang, chokshu la dente siwaan chokzi qipe yang takpe zhulamto gyoba yu, qi zi pariki sanbe durin xixin yubashi. Gingri chakpe jingang, sarji chungne, toze la mi zhugu tang chengzhung ni dun yubbe tarmar ki dogo tini, siji denpe loda chenbe ngu su denpuru joba xixi la, 티베이강 럽치웨 닝도 균진탄 타르베동회 촌둔시강시 제로체동 고변이 수접균러로 구미단 로츠 쇼카키 사지르 모고 체페 시규르 튕게랑 유바시 로츠베 진낭게 듄투 중국 공제당키 처슈르 덴테 텁츠 체페 줄람토 로자 덴뷔 규 유바시 난창토 처슈키 고고 체페 민데자 팅 당부티 차번에 송 중국 공제당키 정초고 체페 사지 먹주타 미망 먹분주바 청수르 덴테 시왕 초지 제바 제키 고츠바 춘기규 다와지 라기지 마오지동키 고티나회 듄듀 외랑 고츠바네 송 외랑마키 수신 사지 마제베 타제 팅탕불 듄휴 외랑 먹분티 마오지동키 니지보 진가산시워 레바타 총습게 사지 딘시 탕부티 주휴 난창 외랑타 듄듀 외랑기 제수 진데 중립하라 광저 외랑 랑바마세 대지수 세네카도 청수 외랑 럽탄 짐바 랑바타 당니 마마 주베 튜점 사바르 리뷰바시 제로체 동국제 니슈 잡게르 다와 시베나 난창 외랑 나슈케 먹봉타 광저 외랑 나슈케 먹봉카지 진가산 저보르 듄듀 외랑 나슈케 먹봉파라 게케 제체 중페지 마마 준시부 운이 유바시 대제수 빙장 외랑소기 외랑 먹봉 망보 마마 준시베 나슈 유바시 지간사지 외사지딘시르 갸톱 체지르 조베 마마키 자외 수구 레망 돌판단휴 황양제이 유제토 마마키 메교 닝베지탄 바르케 조베 교대지르 딘테 자외 괴동 칸좀디 황양제나 메교 깨자조 자우자네 최베 친산조르시베 라미 제응원배 년차샤 유바시 진간산시 외 수르게 토강토 슈마르 셀라메사회와토 마오지동키

0: 人中自重密切查学人中需下必要学经过那么人心配送措学阶级施工阶级级领马拉南人别就行于第一个来供那边问的是让业绩让点学区谈苏准切别及在顿车送出谈超东铁托别农主切着你你家的辽宁大连图明大自主切一把谁初心前不你年纪了自主切把题苦了谁不初心苏准来这些先多撒把对于
1: 农民主七寨天日了卡索索罗埃佛罗斯大建坛埃西罗斯大建协别明大约初心天日给一部这村一部坛大连横里纪委苏来给让点协助坛全国前行继人在了密松家松家索尼坛成军街坛行在了密出租定在了密松家苏州女儿在街区皮坛成军阿姐银牌初心给西女坛国有松家女儿来人能够头给在阿姐电影不是
2: 나무 최진기 양다 니네 좀 뒤에 피규르 긴 도자 니네 뒤 다들 굉장히 센심 보더니 그냥 루디네 공부에게 드는 게 생겨리 냠자 되지시
3: 디글이 군에 비비니 주 이런 이슬람 사제 숙마기 최 뒤닝기 고모 세다 베데 사제 숙마기 커주 카주 봉데 닌데 고모 데람포르데 베주세데 이스라엘기 청규기 라마테디베 카마기 덴시레 동디 땅 유제주유 세라나 타덴기 자주 덴미유니 이스라엘기 니두 리바논 후규기 사자 망보시다 게사 빌루티 호더블야 막돈 자주 베와라 렌록치인 이런 전에 닌디 공모 이스라엘라 포르티키 동디 땅와 테니 닌데 릉신 인시주유 이런 적제 봉디 하다무 임비야 중앙목지부의 목지 최뒤닝기 공모 세라 베데 계시 이스라엘기 레바논라야 베베 막돈 자주 림부바바이나 이렌키 이스라엘라야 대베 냄베 동디 동규 인시 줘요. 이스라엘 계속마기 제 뒤닝기 고모 더접당으로 식나 이렌키 닌디 고모 이스라엘라 뇽다리야 레고르 숨기 푸디 펜돈체 유메 원자 이스라엘 마키 제구 집에 푸디 유제 강고체 유 이스라엘 분리기 이스라엘 전에 강태레 렌자 차블록규 인시 줘요.
1: 디글레군에비베네츠
3: 디글레군엔 베베니츠 이들의 년주로 기체 등인 베베니줄로 신나 침계기 내부 유미 촉주 점록베 꼭주기 초생식 마르데닌 점 소건수 고딩 로데 미주 게남도 쇼르바다 용들이야 민니 가송 참에도 교류 내주 된세 소공 테레 내가 좁신베 녀주시키 당 동마라 더블링네 송일에 다르게 십주 십기에 겹유 민가리아 가송 참여도 교류에 민나 최적 체배를 해둔 뒤 마대 제유 디젠카기 튼주르 체배와라 무투 비무 인시 주유
1: 디글레 군에 비웨네 추 이라 최대부 최뒤닌 캡자 체파라 예급티 루규 지어랑아데레 닌테레 짐주 튼겐 첩진식 튼테 뇽타르야 미니슈 적치 게람도 쇼르규바타 미추고르 메균스 유바시 튼게 튼베 주지 랑코로 치제티 뉴르세레게 내당외 왕키 뉴주 슝람토 놈게 랑코로 시타 동거쇼르 휴바시
3: 세가나모초 공세선 규르 년준 슈겐 바상람라다 렌지본두인 리젠겐 코르난겐 다와츠르나제
4: 메메다치키 난주 랑바르 추기지
5: 메메부치키 난주 르부르 추기지
4: 추추디치키 난주 추주 렘바르치
5: 작도 국계 지주이 무치 신세 렘바르치
4: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5: 냠조 르메 저완니 냠지 덴데 양천시키
4: 서초 강시키 유티 미남 경워치
5: 미리카키 등지 야게다 퇴문 국빈이 중화 미리키 속자 내서다 독슈 내서 저완 내서 제이

0: 삼티르 갈 동쟁키 제머갸 이춘네 허지 공주 댐구초 허지 추키 공주티 군도 응어라 만단키 지심 유히 장머콜 콜츠 추루 뱀시 소차 탐신 제버티 저토 줌신 제버티 허지 공주 인시 문진나
1: 제버

0: 天地每日养眼视频日子里前学参送下面的连接内幕图接着里前先不能先叫难说米卡日子呢六种咖喱起来连个催个羊咖喱起司了羊咖日错个时期为米子也宁过美景米月地里出名度是所谓是天地人给接受了可松家里面羊干嘛日子呢吕布罗差生啊扩团几个月
1: 계란
0: 계란이 유디를 손에 제발 겹겹치지 계란기 수부 가래 침부기의
1: 제사 언수 지시 주제 정리기 처소탄 님도 배전 제비는 야구 민도 관리
0: 미유도 초안이 튀니 되버지 거기된 배 기직만 제지 계란 가주 럽도 유버지라 계란 심규 팀 미주 양왕미도 쇼로 왔지 소외 남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미비 유나 제니 처시 이는 양 복등문교를 용화지 봐라 능구 능구지
1: 김유유별왕키 미유디리야 퇴닌디에 초부유별왕키 미유디리야 지외초 지통나외왕키 미유디리야 디기디에 먼저 선포내별왕키 미유디리야 퇴닌기초
2: 나무기 퇴진 Pekegi lamne nian zhen xu. Tanda linje ne san xin ba ni zhongya mi ma gun jiu long qin le gong ge peke qin lam yi.
3: Xue xi shi cheng zhang jin bu de jie ti. Qing nian ren zheng chu yu xue xi de huang jin shi qi, ying gai ba xue xi zuo wei shuo yao ren wu. Zuo wei yi zhong ze ren, yi zhong jing shen zui qiu, yi zhong sheng huo fang shi.
4: 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六种吃炖韭菜，六种吃野鸡油菜，六种吃醋，六种吃醋。
5: 生个林家公共上，谈到林家南山古厝边立村的呢，中央农村年轻级别来看，配合车轮头规制区别，六种推测级别立村时，我听的立村年终学看着阿英，提林个立村哪里啊？模特习近平的推测是，中国开局点被基础人路的广别六种集团年终学英，切不是一个组织呢，但给怎样的区别组织行？他这三种去切不是了，唐队去个呢？ 俺最当年马克思人路给西当人别作为浪迹人，马克思人路给西当了，哪能没别切不是给破损他，哪能没别切不是给人呢？切不是给西路脏嘛，切不是给职称谈不解决。看的马克思人路给西当去，切不是提给温泉人心学呢，但给温泉人心他，唐藏人心领头吃我些。俺最当去切不是做准起个贴。
6: 但给做准去几贵点难就不满些，俺当不下呢。推着设备当做准吹给切不是做准去，特具给那年单笔说不谈。巧用呢，当年用级别作为人心去那天三月，但给切不是做准给当做准去卡脚谈，偏着他就去不谈。但给切不是做准他们是密切吧，让那但给切不是做准去，这段卡脚谈给别钱呢。
5: 但给做准先打了，我们村偏这托给我些，听我不清去三段七段，当能回头那边那段那座作为托呢些呢，从我七岁做准起手先不谈，七岁做我十年明不谈，对他明白这话也不是，你把托当给七岁做准了，胸能也不谈，都是细切给他，顶出细沙点，松够你起头吧。 Kwamkan dunbyu ge chepsi ge tesim, denbo suwa ta, chepsi ge guchi le shumlun gyakba, chepsiki nuba chirudongwa, chepsiki genkam zanga songwa je chedi. Dang yong tunji jikyur ta chajui jiktyun uingur chegu. Chepsiki kachoni, dang chune tan pege zhowe netun angtambuyin. Ngan su dinsung chibi chepsiki kachoni, kongchen rinlu ki puksam chenputa, zhungkui kechu denbe jizu rinlu ki tunmung puksam. Lo gya nyi ki betab mikbin je yin la. Dang ki shize ribe shunglu ta, shize lamcho, shize tabju je yin. Dang ki chepsi zogzhun le shunglun gya gui na, chepsi ki chokdun kolo dabu nubba dunbe che di. Dang yong ki lo zhui ta dupshu ti, tu rab saba zhungkui kechu denbe jizu rinlu zingyong bin sum chibi chasha labu che chui tu kongbu jikri yong war chi dun chiba ta. Dang yong ki chepsi ki kacho yang ta ba gyun kyung che gyu ti, tabju ke chin chu gui ta. Siju kechin denbi, lengen kechin guji, le tun kechin guibi donwa jiki laklin chui tunkyu chibar gundi dandi. Dang tang gikabgi chasha ka tongda par sumtu yang tabi chepsigi kacho titi dun tu gyoba kakti chigun. Chepsigi langcho ni, dangi chepsi zogzhun ki zawa la tuyu. Dang yongki nyebar tu magasi rinlu ki langcho tongda par sumtu denbur zin guba tang. Deng shi ki lang cho ta, mi mang ki lang cho su denbur lang gu. Dang le gen kurwa ta, mi mang le gen kurwa ni, cae tu ji gyur gyan wa che di. Dang ki tarcha ti, tarcha zinba ta. Dang ki kacho ti, kacho su zinba. Dang ki dulu ti, dulu zinba je, ta kyung che di. Tong ta par sum tu, deng mi dang ki gecha sheba ta. Deng mi dang le sim che chi ba. Deng mi dang ki chasha zhuba je chi jin, tui tan namba gun tu dang tan lu ji sim ji chi gu. Mi man diwaar zingyo gyun kyun tan lu ji

유럽 사브라 레바탄 라보라토리오 땅기 초신 주제바 초지 변종랑 아르 중요 미비 피게기 고급 토비 사수의 소리 있네 경리라 따위투 자람 아이 포유토 님나 삼시바 칼람난기 시제 티리 노동차리 사드 미마기 치저탄 지도 지배 조람 준대기 저와 섬의 양수 캐리휴 예동 자매 주민 지구 변종기 장단 토위의 변미기 루시의 개선 바상기 칼람 시비의 규르고탄 소비의 장람 준일의 유협의 담상티 능미의 슈급 제로 명부 텐자 개급의 자완의 준토기 마리지 어비 시비의 개자티 다대 뒤순양 고미의 심순의 유 대세 총덕기 신비의 캠장시도 개비의 바상니 여러 년전 규제 로전의 퇴시 최동급제 계수 결과로 공 변종 모규칸 리제 초비 칠레 루마시도 주었다 칠로 모군 용기 카페 치슈 마마기 지사라 퇴신 수위 리제 공초라 휴이 신비 포모 신이 겐슌 창매 모시비 시마시도 주베파 와상기 미세르 중위 중도티 예급기 청년 미래기 리제 본가 소정타 Here to go now, catch the mela. Dele, Kanjo Satu, Mama Tunjita, Tanzan Belingi, Turebi, Yamsaya, Sun Yu. Yedo Jami Jumi Tulu, Sobe Jalanti, Tude Mibro, Wasan Kimbi Gondram, the Yukup, Lalu Sada Rinwe, Nawa Yula Mindu Chibi, Wobjin Delam to Kubi, Shizi Tian, Munsum to Kuri Yu. Dan Joyangi Nawe, Zaji Ladati. 강조리론군토 제외축에 Jamla Singh Lengi Nen Wutu, Wanzi Chilam Tau Kyuji Hibi, Li Zhen Xin Da Sinan Xu.

0: 제 장글러 드그조 시데 대선와제 튼조등 시제제 튼조라 근훈 잡요데 루슴제릉 조영기의 럼스시나 그르테르친의 제등 템범제를 동서르거등니 존을남정 나브자 접접시업제는 따르요데 마치 적극 담그입등 거토르마탑등 커친등 혼선다 급세사 전부니제 자주르마탑 아마노 바르팀제 타클라마겐의 세탕 탄섬제 고글마탑지 다가친 나가진 제 마탑 전부 섬라 존용니 끈들등 요래 냐금 통드 너조 잔드 부사마 접버 제바 등첩지 남정 클제 산에 크기 정 정은지 정탐 마시 버 선즈나 예섬제 거자리 졸데 냠고 냠취라 버지 때 끈들 동전 요래 바텐 진린 등 등글이 세 통기지 더니비 간수 민리 중데 능소 등 간수 이냠데 타송 너스질 주이데 성친니 접 레섬선니비 세취제 동차들 조타메비 정도 송질 주이비 바텐 질린 등 등글이 세통 전부니 접 세사브자 찍던 리제 근고니 된 터요래 레점 즈튼제 까츠가 등 그늘 젠든데 다루 대용제 촌은 센슬제 토사 좁지는 즈튼 시바 등 잠산 당실 트치 등 세주 틀면서 리치 사바 크지 셰펠 랑드 부슝마 마슬 대덕 세주제 탑사 등 버 고출 시비 세주제 팬디 답 스미엔 체르 송요래 망거르 싱슴 르니 세주제 회유 전부 잉 르드 시비 디츠므설헤비 셴고고 세주라 르니 레친 요퍼인 저저래 니니키 랑어 디체 딩즈가 망포시크 탕굴 제는 고주이 십중문전자 닌샤르 즈바 등 제컵 등 사클 첼흐니 용빌 토미 동고 냠릉라 토종 세전 요래 샹섬 리징가 토라 마타브잠니 루섬 송츠네 무 동시르니 등 시와제 사야제 주종 토비오데 카르질 차르툴 킬데 정팔 셴고라 펜디 예포 톤진 요래 위질링 가토르 킬데 마체는 담시저츠레 키첸 처 요래 납질링 구글 킬데 시사 참질 등 시통 자친 로지 존전 니든 터뷰데 롱아 첸 종아비 창글 잔을 저르중 젤로니 통 섬절을 해브급 샹섬 리지 능자 캡틀 자차 접제 등 정총 그 선제 등 시사 젠제 사지르 쇼디 츠컨 캡틀 자차 년이 선제 임바르라
1: 데칼리 쿤페니 츠라 아제치 난창 일랑제 저흥 고글 그 민디아 자 탕탕 부디 저바니 진강 샤르위 사지여 텐션 즈피와 등 구텐 딘츠토 삼리 토니 땅즈 땅 잡세 토니 아마근즈게 자둔 땅클 쇼아니 중화 수회에 짙은 제크와 혼이 비와라 사싱 사지의 딘참스 중국 공천 등미 가와다마 체다세바 등 체지르 마트비 냥투블라테니 중스브니 중치르 타크르위 람워흐사르트도바 등 저흐라테니 스흥 촉출시비 잉드비 롤름더슈바질 지슬와르제 쿠삼비 도릉시그징요 정르치비 진강 사지 연종니 토츠라미 저거등 정충아 니든 요비 다르므르제 도르키티나 아즈브질라담비 로다템비 니스 템브르죽바시그릴라 디위징 알랍치비 냥투바 진진등 다르플라흐동위 춘툰시그징르실 저루 치통 급자니 하사브든르 고민당 로츠르쇼크키 사지라 응르글시비 프센지르 돈친랑요 로츠르비 인지근흥근든데 중국 공천당이 저흐라테니 탑슬시비 롤름토 알로사 담비 쥐요 난창다 저흐진 고글시비 민다야 자 탕탕부디 적바니송 중국 공천당이 랑츠근 고틀시비 사르지야 므트그등 마멍 아마홍즈바 저흐라테니 프즈흥 촉수시바 지젠 구츠바 촌진요 아다와 치글까지스 마즈 동긴 고틀나위 흐튼디 에릉 구츠바니송 에릉 아마키 조싱 업사르지야 므지비 다차 탕탕 부든요 에릉 아마홍디 마즈동근 히체고 진강산 아르월히바 등 중습제 사르지야 덴제 당부디 지기요 난창 에릉 등 뜬디 에릉 제지스 쩨다지니브라 광주 에릉 랑와마스 디에지스 사니크드 저흐 에릉 아랍 등 아름발랑바 등 등니라 마르먹 지비 딘츠므서블히비요 쩨루 치통 급자니 흐삽제리아 다즈위는 난창 에릉 낭시크나 마홍등 광주 에릉 낭시크나 마홍 크지 진강샤르월 돈디 에릉 낭시크나 마홍와라 아브지키움 제틀숑위 지스 아마르므 준아 지와 오니요 디지스 핀장 에릉 소제 에릉 마홍 망부 아마르므 준아 지위 낭시요 진강샤르위 프사르지 여텐실 아자투브 지치르노위 아마르므기 아다비 서굴 람망 토르팜당요 화양 제예 예시토 아마르마키 메조가 냥파 시기등 바르킨 두위에 조건들 시기라테니 아자위 콘둠 컹촘니 黄英杰呢，没住过石家庄，啊，然后这年准备陈松就是西边，啊，拉美了在我们边，人这个是个有。金刚山周围是地了土坑的，啊，人们了塞了没塞为有的。毛泽东给中给不是二级，不是很特别，因此更有那么西巴等了。金刚山周围踏出了西巴初级，这个怎么咱们能有？第二，支部连活动几巴等了。啊，这个钱呢，什么等都能下给把这个担保不是吧？啊，人们可做生啊，么个是种子吧？金刚山认为，茶香江城恰配了西巴所，实际拉姆勒阿拉等人被托呢，十二级拉尔杰卡托布拉蒙日等有，这路七栋各家尼尔格里大等别能，啊，马尔默军认为，祖贺么给江西土杰等福建杰南极的宿舍红几个能有，这大几个年比七尼尔杰年等啊，七尼尔格年呢？福建上横古亭的核心的感情单被侦错的，马尔默军认为登个提名侦错同阿格瓦错把等了，从的地忙不行了，古亭侦错就进步了。侦错托，三里托的邓子把等，七十托的邓子被砸断了单拉开瓦等了，邓给阿木红了，地没人过车些别，硬掐沙腾的邓有劲，地那邓邓没梦见阿木红子种个罗基托，拉姆次了多人大被多娘单把收拾了。真错错一了，娘被没黑了灯啊！娘把这个呢，都是黑不的结尾，真错结麻死呢。真错错一了，娘被没黑了灯啊！娘把这个呢，都是黑不的结尾，真错结麻死呢。啊，马尔么个才的那么个气灯布，下火的家边啊，么个顿吃不的灯布所结托呢，慢慢啊么红色的江西，没几托呢，单把存进有。第二是毛泽东给没得给帮上石头这边，日子么咋弄呢？中给十二级也拖了不贴了泥瓦，这个毕业皮很能有。第几次啊，马尔默等中四不十二级也等日子把等公布了说话等等呢。这路七栋各家甚至说这个哩，大家这个比菜不得年呢，菜你很年味儿。中华苏维埃借用题目促成唐等部江西瑞金的村呢。中华苏维埃集团的杰克啊，你各部中央是融合泥巴恰这个西巴等了，三成么三内等挨住等。查实啊，年这个书记成了一个差子哟。中华苏维埃集团的杰克呢，中给罗基托，而且用张新杰，做生啊，蒙族是很当部的人吧等了。等给查克查起了，成真的能为错大概清晰个人了。查实十二级也没这个难把十八岁都能话是讲着了。李松罗的成都的人杰了，等个点点就等中华。金刚山认为娘都不等，苏克的杰娘都不能。中国共产党民同民三等等林根地有了，也地里日干的，地里不三不是，没特了金子等，打不了东华等中华不出气，啊，杰克不多亲自讲等没这个家底的用为，啊，将军拦我三百多，花我的钱接济，等去了些不是个马东人有。
0: 那家里空的百万那次了，前两年冬年这个里就用手机接托的，才几年的年的你不来不了。三年可以，就做劳动可个车单不行，十车电瓶硬不跟这个等，就做拖么的，下不下来不着不得。你可有了个拖几个得了个用不着，送去不下就牛了。北京的给油拖不成了，小拖拖地拖么整个，就做啥车接不下路的。他们拖下不下些苦了皮，下不下得把些公司都不要了劲了。北京中区的西城区，二龙二栋看个他们拖劳动着可能慢慢年多吧，很少应该得个累的些就牛了。空气大路北京中区的门通过了皮，就做拖么，这车是通各家要把等了。去年就做了三次，加上你还有了，就做了三次村民观众的，下批三次能拿这个药币，头疼那个就是第一次疼吧等了，我那个送我，结果就那科拉所见那次这个，南山个东坑的，都有人多那个年人多么特别，就做了么的，三年三头的，头疼很一个女人真的，就做了嘛，得了人个就做那些特别，俺们些人有了，回来小把托兄跟咱这个那次这的，头疼那个钱钱没币，就做了么的，俺做买了个就是头面头疼那些些的等了。多米就住那个街了，十岁的七八级了。多么的天土很有几个真的，地龙人就住啥子社区特别有几就有了。大陆天津中心街，我捐赠街就住罗马十七写不定了，托这个街那个他们大不点有了。地那个美食街给苦药币就住罗米，年盆这个七等了。松竹泥巴麦币，罗子铜盆的药些了钱九八等了。对不起，那空出了一个钱的地后，困顿的些八等了。是给一个推你街地龙的些么个吧？地龙地出了人都懂啊。我那敌人啥车等啊？敌人是出发所吃了有嘞。天津中区的西青区金湖龙镇街就住啥车街，就住了给人租屋。王镇店街就住了啥车街，跟那个泉镇街就住了么的。街东给人直接嘴巴等啊，就这么说不能过去那么一边，就住了松区不下不下不点个那些有嘞。 대등 잡지가 일은 사치지 다동 컨트롤 년듬데 검을 성출요비 잡출 뒤라 거득시 요래 만치 십석전 접 잡실 때니 디톨 도미 토디제 핀드는 원저리 마샤지 송첩세전 요래 지줄 요래 세든이는 통천 종저 허촌 취즈 더처와미 람텀 커지라 갑시거랑 체칠 요래 세든님 제 첫선에 커버 늘 대천지 샤텀 나츠고체데 자정은 챔블청시비 허촌 취제 체칠신 롤음 좁질라 로출 다소 더 요바래래 남시 자천님 원브르지근나 허촌 취제 제질님은 하진 처럼 바지래래 산이대기 다섯 세는 등 원설 년다 동그 맞틀 체르 등와 등 원설 년디 자천 잡르시 경 최대 용제 도지게 지출 사치금 등 탄쿨 람질 때르 그거니카 등 원문 땡은라 쇼용네 대실시 요래 허촌 취 로소 얼른제 주르는 우즈 총기 안세 디토데 남신 원다저 등 지출 도마 서칠 때 람틀러스 등 요래 ngantsi ngi su song jo che ke che da wa dang le par de nam shi ha jing ne ba dong ge ba ngantsu he chun thom dang gi por si chi ge dong ga tu de meng de dang yo le ngantsi ga tu de ge re jab jab de ru shi ni chan go ro lem tin de ji tu lo ma te ge ji tu sa ci ser jo te ba shi yo le ji jo yo le
1: de ga li kun pe ni ci le qi ye jie ni na zam leng jam chi ni mu yin zhang zhe sa xi ling wen ba re rang ji jie chu che sa se jie ni ri ge tu ni dun sa ya xim li ge yo jing dina mumbara shiwa shik tang saya nga ye niri ge chuwi shuqi mangnyong tang chongpa tang. Chujil sakil mangchuk je chuwi ginkur gala nidin tab yo. Munghir sani kaka chuchi chasila namchang je zikchina shtambi ngang bejin yo. Zikchina shijin bi hibi changzhu botu chikung sarbi chuchi shukdi weshula rishik jin je li zha yi wafu to nisuk tang chuchi chasil nunbi peji shtong tang sarba do yo. 何必不吐吃空三比初吃擦死了才有公司也这恰不临阵的人吧胡小姐一地通当被立地能你日吃顿吃啊擦死了些特别有证南正地藏主也初刻有证吃滚比是干个了些话等擦吃干部吞空间的为绝特尼擦空间吃有吞空过这个你等啊接了个三东家的已经无处了能有初吃擦死了吞地基阿蒙这初也就吃干了些把马斯 丁松是你和有给这期团体南征改进的配置同意你把其他东西有证浙江周深的不明了多那么人家等着也却困顿不一林子呢古爱意浙江周深与善郎成绩路日顿的希望日做正些比而这是个境界团体等着其实跟苦哈正全部有三年的个过来这边多那么人家这马勒个成为初期擦色界立地出发前期的证呢
2: 而我们的心情是不是擦拭了自然你自己的比你是个车空洞写词的梦想都能不把我们车车动我们的计划动了路的擦拭车动东西的车动希望日和空洞写词进有证第一团比车也是彼此写书的组里团结结才是留有进我出了能的故意擦拭呢我们团里配置间跟了组的人 彼此的土位参谋了车库出的单部西巴地南正团结了做赛节跟库阿贝地是更有把马斯初冷个团里南正该清的设备车也是刚一来贝地是有级先的大家山东等浙江还能说萨克勒蒙布初车擦赛节这个期差不了等位相亲的森库那儿特朗龙克格朗城森吉勒萨姆拉车库顿用色特别的第一这种先正拉的你车卡斯西巴等
1: 第一个当然车空洞线给别人等了被电击了等有让上吞空比天津初车擦拭等兄弟为救了甚至坑坑工资呢想问时机让这节初车擦拭了吞力机而且能够跟库尔公安的勒斯了这个企业学生写毕业等了而让等的杀吞呢这些经济公配了玩的穿去了他把兄弟而让一节车也吞空而公比是干了了塞瓦马斯了过了这位车公比杰克等萨克拉
0: 俺们提倡等，学过却比特殊的几日空洞些的。中间写书的组成，咱们的学比梦想改成些的几日有几日的。大家来看那白白的字了。人家见哪个讲比孟德比，立刻不只能托马斯硬币钱呢？多么些立刻不只能的，甘肃等四川，陕西的乡亲什么来吃药板凳，要吃等着人家学习多么些多米，坐到了可乐松筋药板马子了。多么些吃空中的吃醋点，中肯玩点，即使没得他们呢。
1: Shichi Tomchi Tepil Tung Chodul Chilin Jongkum Che Songra Tenbu Tse De Shichi Tomchi Che Zo Gongpil Tenbu Yungwaran Gelin Si Yo De
0: དམ་ཆེ་ཅེ་ཁབ་ཅལང་ནང་ཀྲུང་གོ་དམ་ཆེ་ཅེ་ཕལ་དང་ཚོདལ་ཤེས་སི་དེ་བི་ཁ་ཁོང་དེ་ཡིན་ཅེ་ཁབ་ཅལང་

0: AI 최민년주 투럭사변 고차 헨게 군캄사 나니 미터지 느끼 년주바 AI 점이 기라니 년년주 슈별리 체세도르가
1: 센텐 헨게 구캄사 샹러 직튼 초베 도시 덴불주 강괴 렁부사바 베베 괴지베 치디리 첸세로나 ngoyla khenge ne gochu tu jilin xingqing ki nyurche thunpe thingrap jing ki xingle chenpo pege dongxi yue ji kwebe ge chinti sero na. Tiya, jilu nye dong yami nishu zanga lu dawa nipe na. Jigeb su ji Xi Jinping ki jilin xingqing si xiong ki le tu nishu sensi nanggab. Jilin ki thingrap jing ki xingle chenpo pege dongyu ti kacho zowul sungdi. Xingbar penpa ta xingpo chubu chabu chibe gyab gyor si ju ki lenglu ngutu tuku changtu dongwe bar ma se. 前者给行列塔,将道给行列,比大给行列,比大给行列界,即用列,即都给巧贵塔,批给东贵别组团开进南语。龙啊前中个别巧贵在内给南图昂。行列提你停热间给,吞列千不西都准贵别,浪着卡塞端南语。即给书记组团开进去,广端塔吞贵塔拉达丁色恰起。吉林行情给停热间给,行列千不批给东为控制了凶年行。
2: 吞波塔吞女尼个来不用啊塔吞给塔总看你送给切吧吞波塔不怕尼个没不接却从属腾进切就太用切别对马龙年人了主日期即吞波加么同居给个严格切度电波内头不穷于尽主日期

0: 렌덩미르 게디 테뮤미바타 푹섬미바함 야나 테뮤탄 푹섬 템부미나 삼르티 가이미다와타 주베 충내포 시베 첩시티 모규르와타 벤조르티 모규르와 군주티 니르도 규르와 소웨티 주송수 규르니시 로규탄 락링키 자주 양양체 튼 시단 시르 푹섬 침부타 라미기 춘니 유치 Gurmi Topdin Tha, Shumshi Chewa, Nambar Gewa Ji Su Gyur Shin, Parche Tien Kazu Chung Yang, Yang Gyar Boba Gine, Yar Lang Tuba Shi. Lechib Shik La Puksam Tan Ti Sim Denbu Dien Chi, Tien Yin Ki Lang Se Yang Towa Tha, Logya Yang Bur Gyur Si La, Chep Si Ki Kazu Yang Taba Gyun Kyung Tum Ne, Che Lung Ki Yomi Tubi Rige Lumbu Dar Ne Tuba Shi. 在即普森南里托中国共产党旗仍以五年为年内送马克思人路仍以给他切托车的空城人路文革时期的普森七十组电梯切割俺最党旗龙古军汉城旗陆军南长来代表空城党内寻不明白所谈多万年铁门铁了电波塔普森铁切托音 昆祖家仍以给团年级别普森体仍以给拉度文革用密西伯县门文革昆祖密热内密热盘母体别尊起不他密热内密热盘让所流动突起立起为普敦体尼即将文革起土别一起颠不与不行但给他接我他们这下用为昆祖党员苏西银荣曾美尼巴尔托落了颠不了捏过不行呢 普森坦铁心给切图被特切不他尊重给吧仍以给心术用作他他那次做一样不要过不贴身明儿当云离弃吧忙起为普森坦铁心颠不赢不他切不是铁略切穷不是推从所俺最离弃别蹦迪难途行来来空城行路了落到今年天天卡东南去吹东他主干为东森西银板文尊七星月 Lale, Malila, Yimichiba, Hanjir Tibata, Gekuikunzinki, Monde Chune, Sambe Gepin Tsuishin. Lale, Tananopchoki, Jizu Lemlula, Monsuki, Tiguichibata, Jizu Jinluki, Dulemta, Lewanla, Yichimiba, Kurbasu, Debushi. Tesim, Dembubmina, Sashi Guishin, Ruyo. Puxam Tan, Tesimki, Yuguini, Ninga Chishuki, Yuguishi, Yimbata. Puxam Tan Tisim Ki Rinin Ni, Ninga Chishu Ki Rinin Shikshi. Dang Yun Li Chiba Kashi La Netun Nanso Chuan Ni, Tisim Chama Chibar Kurbata, Samba Chuwar Kurbeshi. Dang Yun Li Chiba Shik La Puxam Tan Tisim Denbu Yumi, Tseje Chiba La, Chiru Yu Ki Tseji Yubashi. Saji Meng Chu Ki Lurab Su, Li Chiba Shik Ki Puxam Tan Tisim Denbu Yumi Shibshir Chigab. 提当他迷茫给恰下给吞吐让所略东吐民他东中吞的长马他吞吐冲吐民了大国提得不与习习呢密同冷心习习提人当于雷七不习给普森坦提心地民切接其吐提了切不习给娘子开琴给吞吐切不习给你说原密他 미국이 도시 때부족토미 레가르긴지 야부쿠르토미 거도 무엘랑용와탄 기부지수 치토미 뉴르가 니숨키 랭겐 둔토 방아르친부 담시 치토미 지르 다구라 왕차탄 경우 뒤차지기 로체 택토미르 다구 티더부 십시르치바 구림시 구발레 체마 튼다 리니 규바타
1: 不知卡些年别托呢他就切图不行明白约定给能够了大国不他他呢每次抗不能够了大国普森坦提斯米尼革命革命图穷米西拉连拉布尔的尊重样切个话是多吉古主国呢你把图切这坦吞别日本雄路给三路的查借这的俺最三百七米西军切米把所讲切过 马克思人路给现在日本雄路六种顶十七八他习近平给推入三位中国开局点别基础人路给广播六种顶十七八普森坦提森提前日坦吞别日本雄路几百起国内唐林七别托给八他陆局给去年了文字杨他七别托给八给个给现在内催了年系杨他装备托给八接七国
0: 当用了陆祖坛这段切的当给米鱼落了电波的捏巴坛空城等年三百五磅吞波的对劲几点到我坛每次到我人坛到我姐姐及罗桂年团体他就也不起巴坛普森坛提醒提我这森南去准备切劲提把南塔坛准备绿面一起电波坛定死不解用我的切过据日本的当给曾祖蓝雀六年特勤起过七岁的蓝雀杨塔巴尼曾祖给蓝雀杨塔巴丁年卡地起过这个书记习近平给电团曾祖蓝雀呢当给国际军控团当给组织了兄弟当给曾祖里团也不如主播接了去年还将开前电影据日本的当给曾祖蓝雀呢习近平给推入三边中国开局电台制作人录音广播巧用的朗林特新切的曾祖满拉克组织做内图资本他他三南大他决战他跟库尔佩伯借给强在头为雷七伯所讲书签七伯给这里给部为巧所需培充新电名的独孤书签七伯据云人电他根据组织他原点监控的规矩七八节军控节的托年但其错用给国际军控团贴了凶论给不他中国开局电台制作人录进贡别送七八曾祖给建联多边轮转七国的体验但给读书年曾祖来传言但其军用给国际团但给雷团用作但其革命多边给曾祖马拉了电年温柔的七国俺最当年马克思人录给党组中国的旗在团大的组别了党旗中央曾祖坛三年曾祖习近曾祖界区别曾祖给马拉坦策进行恰月第二曾林托旗西党协大康熙郎灭别给曾经不习近习近党曾祖呢党旗新增托子康清旗曾妈也不他曾妈爹呢投资康清点不他怎么马点呢投资康清又是不是习近平党政组娘先见他推面见苏龙间接给你吞了命的孟西准备他切军事为天数家国政组给女不切入东宫做念头准备他切不是给女不不吐吞把切的习近平党政组提党旗对嘴扯着他党旗屈吞老大了习近平鞠躬了那天忙做了吞这一趟归拢狗日聚团批给了官地动画界给他们进去尊重电波习度组准起过推着三倍党旗增组蓝雀太空起不了强在土为雷七别崩卡组准起过你那个是强在所供马拉他吞他们的文字马拉顶住过去马拉托他马拉长秋归家马拉界组呢雷七伯所供他顶住托他们规矩界给雷团也不如主观但其雷七伯托他们七伯在团军控他就用人点他根据中国的整个军控确实参加他原点监控了过去七个军控恰恰中国的整个他凶产催团军控界前年铁心点不他弥漫了相对手腕自尊团你的跟着苦的陪伴就在熊昌街给雷七伯三位测试团托都缺乏机会米顶住给提出杨塔巴军控团米顶住给控制有啥切不是给测试资金解决的加得不铁面团加得不铁心加得不直称加得不苦心解点别雷七伯崩的是所供团机心奇怪托他们内部团接着亲不起不团规模动画团军动起不送这些的跟库尔佩伯他乔瓦主开吧且这新所推不及给雷七伯的改表他暗龙七伯他年别三个人别都不能催有三他几多七个西林雷七伯森库尔坦几共七个西林其连年谈不谈刚爱谈该次期为三年所那寻雷七伯所供他重大七伯通亲七个新店民的你明日他给用我他给及真最初让我特别特具给吞空音等是新店民的土丹起别再吞军控他那么我给开不对你规矩起吧新店民的多点给客组中告诉的我借给托你给及立给别我他三对七别别比中新店民的帮的组中互大机会我来护尊他我来国际我来偏女的不接给新店民的四句拉达切的 신대민은 시도 집에 시럽기 미타 신대민나라 가신 집에 학삼 신대민은 꾸주 집에 뽑아 신대민은 둘린 집에 로갸 신대민은 두룹 집에 텁산 제르디니 당난타 당치 게난타 게지지 초컹지 신대민은 표중지에 강유 당타 미만기 베텁 르부치 추토 직류 치고 신대민은 피게 동위 직수타 난긴키구 주스비타 신대민은 소경치비 난긴투창토동화타 신대민의 딩조 난긴 리쥬 신대민의 쿨교 난긴 사르 신대민의 ngakgui 난긴 투창토동화제체디 갸치 신대민의 기컵러 틀린지위 지심타 베텁기 닝돕 사르기 순수제 컹톱구 굴롱치구 망초 초배 차샤니 단기 차샤키 초제 개진시기 네바토 단기 시경위 제지 멍시타 망초기 멍시 사딘토 동위 첩시기 토세토니 망초 초배 레게 구치러 슝루 갭디 로딘 그밍아 중국 개주된비 지초신루 피게기 조람토 교구 단기 망초 초배 레게 첩시기 정신 균균타 티르 슝눈 덴디 갭디 망초 초배 증조기 정원 치배 망초 남 치 갸치와 탄 치 딩스배 고네 단기 타고르토 튼지 치고 망초 초배 증조기 문튼 정신 균균타 티르 슝눈 덴디 갭디 갸치 미마 망초 튀저기 둔체 토 규규르 직조 탄 굴롱 치디 콘조 단기 시경웨 게딘 뚜슈 템부타 갑교 뚜슈 첨부 지조기 멍시 템부 제수 문에 그루와치고 망조 초배 증조기 망초 정신 균균타 티르 슝눈 게디 망초기 심체 탄강에 시와 배준 제디 망초기 이치 제부타 뢰키와 카체가웨 로드스타 닝니서 잡치고 주주조준니 남이안 치신비 람나휴 당기 주수니 당기 낭예 예부타 테니 미남기 로가 대초탄 정화유라 당기 시순 책지타 정화유부시 지겹수지 시진핑기 딘툰 안주의 당이 마그스이생로기 시공당인배찬네 딘툰기 뚜부슈 첨부유구바마세 더더운 미시기 뚜부슈 첨부딘구 딘툰기 뚜부슈니 안주의 당기 리베슝루 양타벌레 직류소 촌바타 미시기 뚜부슈니 안주의 당기 주주 상벌레 직류소 촌유 안주의 당기 중국 투균신부르 시왕경구비 주주기 내튼러 투탄 남북군토 능충치미종 사지조준 그주 숨치린 안주단기 통답할 숨토 당용기 루튼러 시지댄배 수균 타경타 주주 삼부탈비 동구에 랑차된네 당타 미만기 차샤 균체미바 둔규용치를 개능기친 둔주체규 당기 조진조 개바 초춘 루튼 시진핑기 소신남위 당중央기 多了干净脚步他加了垃圾脚步而输了点点居住组中他他们自己念不起步他当期电笔团层给电梯他团球切的当用所盲团无助居长松盲团作物松为当期盲错了脚步落不住他老龄期切过别月总出什么眼期古车来起别车脱 年松成松期切团落素比瓦塔落不住泥塔切轮季期落素军能前塔冷路前途给瓦的滚地当瓦当云崩地了切不西塔三路增作居住这个这么说给天那边泥团南宽康顿北国他最切不接了点当水水水那不撒不切不塔当心忙心而树给素教育 당기 초진 줄고베 구제 시르송데 존초심부인기 구치레지바 존에도 송네 당용수 통매 섬두미지바 겐지일라 땜보르 창시베 주튼 롭수비와타 통매 섬두인 짐바타 겐지코루와 해바츠와타 퉁큐 텀진치베 지랑차 등진 내부체진 시진핑기 뒤랍사베 중쿠이 캐주된베 지초진 로기 공바 롭종 딩섭치바타 박삼탄 주산탄 겐 코르페브 지기 첩시기 시로 정달 치바 게용 미리 카키 미만기 네티티 럽친키 폭둔 문교로 용치 투몬토 비탑 치바 지기 자외 랭겐 등진 내부 치진 리베 슝로 럽종러 춤제 유바타 삼로 첩시기 티 nyam se thik pa. Le zhub le du chu genzhi kuru pu pa. Mang le xip xu chu ganen si tu pa. Jue zan xiong chang ki bisan qi pa ji ki xip zhe ming bin ngui gyur yong war hu da qi gu. Jue zun ne tun ki suk xin ni dang tan.

0: 유럽 사바르 레바탄 라바르토르 땅기 초신 주제바 초지 변종랑 아르 중요 미비 피게기 고급 토비 사수 소르 이즈니 게르라 타베티 자람 아이 포유토 림나 삼시바 칼람만기 시제 티리 노동차리 사드 미마기 치저탄 지도 지배 도람 준두기 저와 섬의 양수 계리회 예도 자매 주민 지구 변종기 장단 토의 변미기 루시 계정 파산기 칼람 시비 규고탄 소비 장람 준일 예비 담산티 능밀 휴급 제로 명부 텐자 개급에 자와네 준토기 마레지 어비 시비 계자티 다대 뒤수양 고메 심승의 유 대세 총대비 신비 캠산시도 개비 파산니 여러 년전 규제 로브네 튼시 최동급제 계수 결과로 공 변종 모규 강리제 초비 칠레 루마시도 좋다 칠로 모군 용기 카페 치슈 마마기 지사라 규진 소외 리제 공초라 휴이 신배 포모 신예 견슌 창매 모시비 세마시도 규배파 바상기 미세르 중외 군도티 예급기 청년 미래기 리제 본가 소조타 Here to go now, catch the mela. Dele, Tanjo Satu, Mama Tunjita, Tanzan Belingi, Turebi, Yamsaya, Sun Yu. Yedo Yami Jumi Tulu, Sobe Jalan Ki, Tude Mibro, Basan Kimbi Gondram de Gugup, Lalu Sada Rinwe, Nawa Yula Mintu Chibi, Wobjin Delam to Kubi, Shisi Tiang, Munsum to Kuri Yu. Tan Joyangi Nawe, Zaji Ladati. Kanjong Rilong Guntu Kebar Chachi, Basan Ki, Gyabu Ge Nige Lamni, Kalam Kedong Ki, Luzha Kanjong Sator Kebar Chayu. Kalam Tini, Zamling Ki Yangzir Wangwe, Tumi Ki Gyurgu Ji Yinxi. Kanjong La Mato Yue Misi Bi Luxie Si Yinxi, Juna Yangcho. Luxie Tile, Kanjong Mima Ki, Tunji Ki Lengbu Tang, Pege Ki Lengbu, Digi Ki Lengbu Chie Yinbi, Sobe Jalam La Piwi. 这位区别丢了银了你为给陈卓的汤以及点点错了正别人们样子给我养一个每段念不写别评重点人在三种天天之塔九处西别西顿几度阶级确实孔心全别给别几座人路停车间体评重三不了点棒七十五在那不错天天的才能给这区别能给能平时的路
1: Jamla singa lenge ne wutu, wanzi chilam to kutu shiki, li zin shinda singa wutu.

生个人不错，真是的。他的给他那三个出版呢，中央农村人民经济部员工，票给农村行。给他那按照那三百来突击些学，我那按照提领给那三卡给我们的学区行。提案就是初步内短不怕啦，第一个给解决给一个四段那三段就他，就是短不内解不怕啦。 미리양년시비직제레전동요추주구분의주법하라감개초두레전동요추주주분의종이비파라암개초두레전소동요추주종이내조송비파라선교레전동요추주조송내주피비파라미리양년시비직제레전동요추주주피내정의비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레전동요 추주 정은의 주주비파라 기급기 지주기이기 시드윈레전동요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Chijur Jojong Tobe, Saja Jojong Chize, Gaja Tokjuri Dun the Tangjung Ye Ni Sindhi, Kasosoro Gajene, Jig the Tangjung Jig Sunda, Gajene Jungi the Tangjung Dungi, Torchin Yu. Rangyeni Zemling Dengi Tangujin, Chi Tsubchibe, Jigab Kiteshikri. Tangujengi, Saja Zobo, Changzum Sugudi, Changsharda, Huachang, Nubjangje Sukyab Yu. Jigab Shuji Xi Jinpingi, Tokta Parasumtu, Rangye Changjo Ji Jungam Denja Sung Yu. 죽준래야 토고난데 청숨 내적회기 사정률래야 독심나와라 팀망피뷰 공기 탕교전기 촉도육과 줄라 흉륜개대 청숨소 존의 중감 철교 죽준라 그디 딩섭동교대 란계기 중감된자다 제와유바다 계급돕진 죽준다 제와유바 중화미리 균두 공비다 제와유바 제인비 체지 팅디리 샤진 편제 깨결 툰비 라나미베 차샤지레지 낸두나유 Nidong Nishu Zazumlu Dawa Chukwara, Tangyo Jen Chokdu Gokjula Xiongnunda, Chengsumso, Zunay Junggam Leishi Zugyongaya, Gudi Dongwe Xiongmui Chontu To. Jigab Shuji Xi Jinpingki, Zhonghua Miriki Guntu Kongbeida, Miriki Lebang Jigdun Soba Zugyongki Tozay Tone, Chengsum Leja Zugyongti, Gyegabki Topju Tozay To, Rinpo Nawada, Loju Yeyunki Tuzu Peju Chedi, Chengsum Leja Gador Mokdabji Gya Goyoshi Denayu. Jigab Shuji Riju Nukhsingda, 최우자 최사제 시직전기 송교다 말라 조종라 그디 댄디 동화다 뇌쇼 유교 춘다 릉신기 먹듭 첨부숨 리바라 겹대 당교의 긴감 말라기 뷰제다 댄닝 릉신 교용내 토르 동급에 란자되나유 청숨 내저대 난주 감세 개공사제 체크점나 캡유 강저 체디 갸고다 강도 갸고 강시 갸고 제라 시토 계급기 청숨 내제 지철교 직수 체디 디젠 파르기 튼주다 시주기 튼주라 흉룬 개비유 로솜기린 중앙기 림지체나 고르 통주로 개개개주 개구 당대 존의 남장 압제 십주 십시 락린다르유 마주 추구 뜸이 입기가 도 먹답다 케어친다 혼산 따기 제사 첨부니기 차주 먹답 머누 파르겸기 다글 남아간 지당 탄삼기 고구 먹답제 순다 릉신기 먹답 첨부숨라 균용내 구디단유 Nyangam Tangtu Nasu Zadip Sami Jebara Chebada Chebji Namjang Kuyji Sanay Kaagikyan Gengju Gengtab Ma Jebara Sinzin Yenzamki Kaagyalay Juyde Nyangho Nyamjula Shijikdo Kuyji Dongshin Yu. Badan Jilin Tang Tenggali Chidang Uygyudu Nebe Gansu Minle Zongtu Nansuada Gansu Yi Nyamdu Tesung Nakze Gyu Suyde Shingjin Yigi Jezamsu Nebe Chijuyi Dongjatele Zogda Mebe Jangdo Sunggyu Suybe Badan Jilin Da 덩글이 치당 친분이기 제사 시직도 지교 강고 뉴된 토비유 레시 족중기 가지다 강내기 듄토 타로 개용기 균 천재기 토사 좁게 족준체바다 참자 딩치 추제다 제주 추미소 직제 서바카지 시빌리 좁 중화마세 대다 제주기 텁사 당부로 교주 제배 제주기 편제 덥숨이 치루 친유 민가라 정숨 증류 제주기 비입 친부야 릭지 제배 두점수 레배 치고 치주기 링류 레친 유바라 교교지 닌샤링 계지 직주 망부시기 탕구전 곡주 10종 진저 닌샤로 주바다 계급더 서규 줄하는 용의 놈에 중규 냠용라 높종 최신유 청숨 레제 가도르 먹답 개업대 로숨 송순 무 동주르니다 치와시다 사야시 조종 토비유 샤규 차규 교도 장배 치고라 편제 야부튼신유 의규 가도르 교도 머주낭 담지슈제 슈진차유 노규고규규도 치사협기다 지단갸기조규 춘진뉴댄토비유 롱아젠중업의 차구전의 실송
ཉེ དང སུམ ཅུ ཐམ པ ལོ ལེ གབ ཆང སུམ ལེ

0: 낙자 캡제 갸자 십주다 청중 고 신규다 체서쟁기 사자라 촉두 지신 캡제 갸자 니슈 쩐니 신규지
1: 디글레 쿠네비 웨네츠 계지 난창 외랑게 척수고 괴기 면대자 탱탕부 차관해 진간산 르위 사지 딘시 주베 파르타 구디엔 최소토 삼류토네 땅 주부타 첩시토네 마 주베 자균 땡게 중원네 중화 수웨이 아이 지튠 계급 운이 배파르 서신 사지 투잠수 중국 공제 등미 가와 토마 체도 세바타 치주르 메자페 닝도르 덴테 총심네 총계르 타고르페 럼부사도 되바타 척슈르 덴테 시완 촉시 치페 양타페 드람도 껴바규 치지 밝히 삼베 도린 시싱 유바시 잉리 착페 진강 사지 중네 토제르 미 주구타 청중니 듄휴베 타마키 도괴티니 시지덴베 로다 쳔베 응수 덴부로 쪼바시시라 티웨장 럽치웨 닝도 균지탄 탈비동회 천둥시간시 제로시동 국제니 수접듄러로 구미당 록주 쇼가키 사지르 오그 시페 시규르 튕기랑 유바시 록주베 진난기 듄투 중국 공제당기 척수르 덴테 텁주 시페 쥐람토 로자 덴부 규 유바시 난창토 척수기 고구 시페 민데자 팅 당부티 차보내송 중국 공제당기 仍促구 지체페 사지 목주타 미망 목부주바 척수르 덴테 시왕 척지 체바제기 고추바 춘지규 다와지 라기지 마오지동키 구티난회 듄듀 외랑 고추바내송 외랑마키 수신 사지 마지베 타제 팅 당부 듄휴 외랑 목부티 마오지동키 니지보 진강산시워 레바타 총습계 사지 딘시 당부대 조휴 난창 외랑타 듄듀 외랑기 지수 진대 중립하라 광저 외랑 랑바마세 대지수 산네카도 청수 외랑 럽탄 짐바 랑바타 당니 마마조베 퇴점 사바르 리뷰바시 제로시 동국제 니슈 잡계류 다와 시베나 난창 외랑 난슈케 먹봉타 광저 외랑 난슈케 먹봉카지 진가산 저부르 듄듀 외랑 난슈케 먹봉파라 제케 제체 중베지 마마 준시부 운이 유바시 대제수 빙장 외랑소기 외랑 먹봉 망보 마마 준시베 나슈 유바시 진간산지 외사지딘시르 갸톱 체질 조베 마마키 자외 수규 레망 돌판단휴 황양제이 유세토 마마키 메교 닝베지탄 바르케 조베 격대지르 딘테 자외 괴동 칸좀디 황양제나 메교 깨자조 자우자네 최베 친산조르시베 라미 제응원배 년차샤 유바시 진간산시위 수리계 토강토 슈마라 셀라메사회와토 마오지동키 중국 사치 시왕 내토배 융제강희남 시바타 진간산시위 텁수 시바소기 착종잠나휴 대내 지부 랜쇼도 조바타 직진송타 토난차급을 초기 댐비수바 림카 수시마게 시슝조바 진간산시위 서신제침협의체바소 시주일름루 럽탄 림베토안해 사제를 개가토바라 멍시딩주바시 제로체동국제니슈자구류다와 당부난 마마준시위 주슈마키 장시후규탄 후진기누규소수 봉주나휴 진대중립의 치니슈예닌탄 치니슈군인 후진상항구田土 슈긴캐치댄패 최소디 마마준시위 당기투미 최소팅구바초바탄 总督体 明显了古天垂措纪念部。 垂措托, 三六托呢, 当租不谈, 七夕托呢, 当租别, 在军电了开瓦谈, 当期目共了对面古制协别, 往下三天都大约近, 天尼, 当他迷茫给目共做用期, 陆剧托, 蓝策独领德部, 对您点不及时。 垂措属于宁边米徐谈, 宁波产呢, 多西部的优惠, 垂措一模型。 마르마키 첸데 막체 당부 샤바르 게페 막든 사바르 당부 소기 토네 미마 먹봉 살갸시 미제 트네 담바 춘기 휴 대제수 마오쯔둥키 메다키 방종 색톱 제베 작종 잠난해 종교 사제 토롭 렙르니 회 리베 지바난 휴바시 대제수 마르마타 총습 사제 딘시 주바타 콩비 중화타 듄테 제로 체동 국제 숨주 섭듄 류 다와 죽지베 제듄닌테 제니슈님 파라 중화 수웨 아이 개용 튀미서진 팅탕부 장시 뢰징도 촌테 중화 수웨 아이 지듄 계급 내급 중앙 시슌 운예바 캡자 체바타 저짐 자네타 녜즈타 서신 닌지 소기 팀루 익세 수휴 중화 수웨 아이 지듄 계급니 중국 루규토 也用人心气苏心忙追希望唐古的一把谈当期四个月拆卸了沉浸南会出的开心行事了色心杀鸡没住给那把杀不行对那我洗干事也

0: 也超短预计，天气团体昨天中华，井冈山市为宁都滩水库及宁都南中国工程等米同美森顿滩来跟队员了，预计来跟天，除了三百亩地军人滩，台北东华滩，中华普助处结合多片组装滩，每日加大了用户，将去冷不设备套，把俺的切记器断绝切不了，规模东西去。
1: 这个来湖南北边，你走，你到你说这周六，借用几多的几多久？
2: 这一年，你不提了理由。三年卡给九州来团卡，差他们行，现在电瓶啊，这做的九州老马了，小学来过周边，你说有个土脚跌了用我了，送去清新去。毕竟九州老边，小到村的路径给九州设计给七六土，天都小学些，快边小学的不行，硬是推不越境。毕竟冲击的西城区，二十龙南，俺东看给天都来团中间，密码念到吧，很小引起。
1: 提个了来的一个来团作品有，空气、大陆，毕竟冲击都明度高一倍，九州路嘛，吃鸡的西东国际有不得，全九州设计，加的你说他们有，九州设计层面观察图，小学设计盯着作业呗，拖不当了，给的推最听不得，破烂送我，拆砖修了把这个，你就拆呗，个，南京阿东康都，这有着路，你话着没度呗，九州路嘛的，三年三到度，拖不当本意，穷有着这的，九州路嘛。 迪拉啊，九州南小土坝给人切新鱼。别那小坝，推中给咱俩那组拆的，土坝了给的开的每一坝九州路嘛的，俺最麻辣鱼，路面土坝了也是不是的，路面九州了给了是不是的七八九，路嘛的天都崩一起拆的，迪拉啊，九州设计所绝土坝越起绝鱼。大陆天津冲给的去，王不军将的九州路嘛，是不是西端了，土就一路端都得准鱼。天南美山几个月别九州路面。
2: 年片直接的，塑胶女不明白，落对通便有些看得瞧不得。提醒工作了，一个七百九十块钱七八的，七个一个团队的教练前面干吧，教练团队人都懂哇。我那教练设计的教练的最瞧不少岁月。天津冲给的西青区金湖路镇给教练设计的教练给跟做王正点起。教练设计给刚来军舰给教练了么的，七多给人去洗水不得。
1: 有人是不如搞金美白，有助于松江小学点给钱有。提档切记，有人设计给成都，工作人员长度轻微，上去有白，持续给救着，搁这钱有。按照现在经济小学的电梯，有助于路面土脚给铺垫，我就用我吃住了松江七星有解决有。再对人，重庆重庆的合川区所拆迁的破地，冷冻卡进了各些人出钱有。再对人给出租人数怕了。
2: 这月的整体七点拿走几天，咱俩啊去北向前边，合川区的出去噻，就那么着急了，着急拉速投入。那么些七点两个把的行呢？合川区说这一年我心七八不就是？三年底个得些菜林的，我最年的东西没得吃到的，我最年的七点七八才行，具体用的土就九州设计算的，他过了那么久的，日卡给人家的，我没给俺那全用的这些的钱有。
1: 合川区六十五年级主任吴志雄去，俺最推动的，那么些俺的学生，九州那么书记级，那么的历史党员。俺最我说说教去学，七十党员的，他把都那么些还将硬不点白给不了，俺最合川六镇去，普尔赛七栋，搁多都忙都党员。俺最搁多都苦了十几，都入去的，超过最那么准的，九州那么天干的九州设计所绝土不切越解决越。
0: 这个来空呢，比为内区，这一年呢，咱们家村人们很，城西三十六个人，让爷爷出去采摘去，日日团团吃松节来给月钱。听你，面包车车东阿的去，日日出外出，举起孟勇堂从不谈，出去是归忙所去，出外过过了，给你女丁头一把谁？明儿三年卡给出去采摘南站去，组装点兵啊，变新鱼。
3: 组装前前排河北沧州包头秋空三边出去抽队排队西街前去列车一，魏福涛女士谈出去采摘南边偏街东单三百多元。河北包头秋空三边出去采摘采油公司几家林子选拔胡小姐喜，头顶堂边来车南，热热的出顿车啊，采摘前途的热情。南站地沧州一错开了月江秋空排刚也三万趟，出去开不天空前途排队通天。
0: 三公街区天空管理旅店啊，前来手动就是一进我这那去。出去采摘团来去，忙给出外继续给人七八麻塞。
3: 퇴송수 뉴쇼 유구 추계 툰례 남창 개진 피계 동회 뉴바체로 동신휴 浙江舟山帮密度农村居住地区出口端部人均各爱一。浙江舟山余山林城区罗列的顿车协同作战协别，实际间区团队的些人全国各行政部区。三列提个了，过了是一部度农村居住区麻辣仓会，出租车司机列车超过七十多吨天。让点新出三百克，擦洗垃圾泥子界别，年纪了出口端些在忙修顿车额中额计谈阿东来给我谈，罗列的产品出顿通就是集团七万十六块端车都给月薪，天列团别区部些再算所列团结给这些列月薪我准拿去。过爱一，出租车司机呢，按照团队批给些给您做问题行。 부채통회 등에 주신 계전의 대해 추커섭 치바탄 두가 따라 추커든 제구배 내단라 배대 윤도단휴 정중 통공부 텐진 초주차세탄 초두 배주심주관계 공진 상원시희 랑계기 초주차세 툴레기 개난계 구고공원에 라제 디제 치동 치배발탄 랑딘 사르두네 계지전기 공배발을 총교토바 중대 랑우기 추 통공군배 강예세와 마세 골라세부 추군배 예급탄 서구르 내민 투상탄 최고최배 타주 주식구든 제디 중국 세순수주 점림도 교배 민장 개진시도 요로 유지 주의바시
1: 디글레군의 배변인수 rangye gi nari gyangbe mingdakbe gyegab jilin thongma shik yinbe chane thomzhe gyegab jilin the gansu da sizhuan shanxi je xingjin sumla kheba da gyaja dunju yangi chegi thomzhe dunme chodyo ku songxin yuba ma se thomzhe khyakung chungu kyuzo gi junggan pargyam chuksum jidu thobde chegi thomzhe gyebe da chodyo che du junggan gi songda tenpo zu de chegi thomzhe kyuzo kongbe tenpo yungwa ra genin che yu thomzhe gyegab jilin ni 중국 통제 기비다 초도 지세 대비 제공 태세 계급 지링태 니동 이슈 지지로 응수 주부다 지자균라 지리 출시마 니지 니동유 대초도 스전 제공기 자균기 지링 지자균기 자제 제주 협계정 숨바다 제제 통자 제동이 이슈 접균 초도 제유진 대 계급 지링 난기 제제 통제 진보르기 자제 급주 권이 송유 명예 봐라 스전 제공수 머치 바치에 나동 초기 숨주 속고 사도 주바다 대다기 체계 동자라 바르팅 책동급계 주미 굴랑유 동자다 지우 세르보 서시소 자지 속자다 지식너리 개동하라 송교비야부 토바다 체계 교조기 창부로 댐뷰추 반응 조신유 중국 대리강 중감 쿠르유 심주 대내기 심주바 슈웨이화이 동자니 동외토 사내식기 첩준정신기 속자 교조식 인배 경외 남아릉신다 제기 지신다 속자라 도구를 제받다 등공 아랍의 망화 폐지에 대해 송경 지수 치료 동화라 규농 토끼유 톰자라 송경 제받유 대체공수 유협에 자 지신다 속자 청마리야 송경 투바마세 지신 랑라 빼마다 지우 세르보 등동 톰자 충중 망부소 너리 디달라야 송교비야부 톱신 유협지 송유 정중 중간 말라라야 송경 집에 뒤매 릉신다 차장 릉신기 계급지능 조준 토담 집에 랭겐 통마태지 明日的人家去 계급지능기做切别 人中松中사제 马拉的中流人啊 准心约吧的 人中中个马拉开切学的 人中这种密切查学 人中学校背读学 经过那么人心配送措学界的施工 계급지능马拉呢 人别就心约
3: 这个来讲呢比我们来去 人家去人家去给他所准切别 几次顿车送出他超东铁托别 弄出切这你你家的 辽宁大连图 明代自主切约时，楚信前不年年纪了自主切白体，可能是被楚信所准来的一些新多三百多元。农民出切这天日了，看所说的爱福罗斯大建塔，爱惜罗斯大建西北明大元。楚信第二天一不折从一不谈，大连亨利继位所来的让点协助他全国前行，继任在了密松家松家所念他成军建塔。 行在了密处处，定在了密松处，处置女子在，解决皮谈成就案件引牌，出现给新女谈，可有送酒女伴的，来人能够托，给在案件电话时。
0: 나무 최진기 양덕 인디네 좀 뒤에 피규르긴 도착 인디네 좀

0: 周新月。拉丁米林给托罗比军看体外马位人规案按住他这话切的中国界称他便叫了偏见所贴供给切送录制起个预计成熟来源。江山南西中国业绩别的从端错过参与公司落得了业绩别的争端就他怎么能修改不他天南譬如林木他阿根廷给布宜诺斯艾利斯所涉及给别的争端也参与江山给别的争端参与途拉丁美林给罗伯伯米牛西给给予罗伯将他随军中路苏里所只有给罗伯的直接起不他金大拉列中国总部被萨尔总起笔起笔别的牛鱼肉起笔许诺次中国参到占据了体外间图库的七个鱼级松度中国谈拉丁美林话了总之别的起在忙度松话题确计可能切入绝不怎么赢不了确你给难度点真实话其实四边塔布丢给给给尤罗巴米勒开始给几军精神切别忘记拉丁美林给总之军队啊中国罗伯伯通浪图修图的情况他马尔克斯他尼罗他不好意思拉丁美林给总部部中国的我们西开门了可能被咱们去给中国萨尔总的修建顶色铁片天有准备呢拉丁美林给总之的新旧期间中国几座城市看给新旧版宣布楼宇给纽约先生，中立总理咱们去偏村旧里滩别的采油田，现在建滩是原先开七年多的准备，投个三百粒油子松多。况且中国北京立的基，前几年拉丁美林给总理陆续投给重建开建滩，村大人心给总部部村级咱们去了，日雄给马兰点被旧里滩恰咱旧旧的起的。中国老伯伯拉丁美林给三六恰当了文字压力恰当话他定色不穷于确信新年拉丁美林给听了几座给普及的村别总伯伯萨尔别咱们去卡起囊针起的中国老伯伯那么年拉丁美林给明年退入给帕在了军恩用完且有几松脱纽约先生中国谈拉丁美林给总伯伯偏军参与谈托里面这个熊领的总之推荐说蓝水监督就是为别的你的心千万都着心于不谈总之呢中国谈拉丁美林给盲僧偏军直至用我谈西北偏军将日起兵这大开心系统就是心愿中国人类的心就前年罗西不就拉咱们送为莉莉亚那一加给你制度给有些基因不满是中华以西北给西丁开心系体位原因中国总之落不尼龙个东寨开始军队突变西边马来了军个切不起日期松脱阿根廷别的贴子连做人内部主任瓦格罗伊拉丁美林给别的立地给民的用年中立总之别的了俺为军队同居日我七个月中国老伯伯那么年俺做总伯伯的军个俺来七万轮突变日我越南俺做讲中国总伯伯的军个俺来忙完轮突变日我越期松脱
1: 明儿可能是被日本边疆开枪弹了更多丁色着新月。六月的批准点呢，中国人充满人路他过一年来六年代的开始赢了。根据边疆这个人体外场点他六天的超速批给中外，关地动物刚在读书时段考虑。墨西哥根据七十几日记看见巴蒂斯。中国人通的派出所图可能是不见他让没有冲突了他几度送军期间牺牲。明儿给可不是送去乔家人路谈送进人路拉到前年边角谈从吞七十间头给我谈可能是被扩出这一台给准七八月给南去吞来了相对数字几个月天天中国国一确信了有国大米不满色天来多的蔬菜体外气味国内可能是被边角就叫南数月海南去让没有存储的年供七八年天顶帮亚树天时其他提中国居住国一定十多栋为区省村办马斯增领了国一业务集中期吧提增期切入中年银币达达十不时间居住期越级就越不是现在期读书年也可给秋退整罪女书给缩新银中国三对了地内批给了关地栋为特区太空期的新旧三边铁门卫东侧罗曼对马增领期顿车都立行三对给冲着狗牛吞行月森林西街党王曾祖给城西领文班中国年冬革命艺术展的路开辟大多给年来青年九年给及开辟大多顿书顿吃松动顿给脚给票和他 하야 말라규 계지 친앙 추구기 둔슈카 나동고 계죽지 표와 티다 창마 콜레시브 앙탕보 리뷰버시 춤제디 갭도 중크 멍시 심주러 유진 망원다와타 킬레기 사트 순슈 칸리 표와 체브티시 미답징뉴소 둔테키 캡콘소 중크 돕덴키 젠즈 뉴방원규 디브스기소 레드 킬레 공용한 파르와네 소 청진 중크 탑주 큐용네 비웨파 중크 뷰사 튕기 뉴슈티 구슈소 체디 청진 변조 탐외천 변조 냠제 딩섭토 교로 군디 동신규 청진 중크 찰고기 미탑징뉴소 각제 캡콘라 나르웨밍네 콜레시부 슈긴 덴베 청진 튕레 교조되티 콜레시부 첸제 야튕러 중크 추시 레기소 뷰교티시 바디시 규직 람직 님준 티니 중국 콜레시비 투몽 피게르 군디 동웨 락린 케친 식시 니동 캠이 쪽숨 러러 최고 티드번에 손 계급 탄스 쿠 갸던 업줄 하잠타 계지 증주 숨줄 하잠 티난 슈규 이왕고네 팅거 점린 토키 시균 치슈기 계지 냠레 레디 식도 교류 멍시 지구의 편춘 지퇴타 퇴뇌 냠리 무지의 갭결지 제백규 규직 람지키 냠준기 컵기 변조 파르규타 망초 리규러 군디 눈댄 팁디 콜레시비 피계기 체이 시규러 탑람 사바 코든 시에 유지 주유버시 중국의 통도발 숨토 냠주타 냠준 냠주제기 자퇴 타경 체디 계급 시행기능 쓰일러 티주 미치바 문문 진진키 냠레 총제르 디니 계지 지초기 이치 토바 체유 라디미린스 쿠토 중국의 계급 카와 냠레 비급 자냠 니편러 티웨 니시 지구 유바티니 계급 지송키 냠레 난 쳄시기 제드 나초 세바탄도나 므세 튜베 개발식 차유 바디시 민가르 콜레시비 서버벤조키 착단티 남망진토 교신 유바타 계급칸키 냠레치진 랑딘 담케 왕차라 티웨 능친치거유 계급카지키 첩스기 치더블라데네 군댕키 벤조 총튼 저와 도시 동급 중국 통다파르숨토 촘제 고무치네 계급칼러 첩지정신키 냠레 담카 코든치거유 댕키 미베정신키 킹베 쯤린디나 중국이 총만 진로를 군디 동아타 계지 냠레 균형 지배 돕쇼 개진 식시 마원바르 콜레시비 첩시타 벤조르키 착단추 중국의 내법 나르웨 가자르 교롱이 시지 주유부시
0: 니차라 세르위 종통 우지치 중국의 계든 섬진나심 섬진나진 중국타 세르위의 초이니비 뒤럽사비 중국타 세르위 레완 지둔 초보 준규로 균투 군디 동규 고르기 중화미마지둔기급타 세루야지둔기급기 냠지세자비오타 기급니기접다니 뒤럽사비 중국타 세루이 레완지둔초빈 조경러군디동규티 나르웨 차르구나오시 테르디 뒤럽사비 중국타 세루이 레완지둔초빈 조경티 기림사바시둘리바타 둔람 나르웨 양보르규르윤 뒤럽사비 중국타 세루이 레완지둔초부준규니 기급니비 펜순기 피겐조람타 미망긴 뛰어로 멍실체네 뛰비 튜몽기 탑주 담가시시 중국타 세루이 와라 사다 하자징야 기급티니비 로덴규르밍아 장젠장다 튜니르타 미리기 라기 송경치바 시드피기 균경토 균첩 룩튠타 창딘 띵송체 규티 코아 띵습링기 유비 기급니비 미만기 샘탄 락바토다 파르숨토 냠도 지유 롱어주 이코 세르위엔디니 중국 유럽 유샤르기 서구도 딘피 초용기 탑주 로드 탕부르 교타 니도 니슈 접시 르다와 나바라 세르위엔니 중국 탄냠토 튜럽사비 레완치튠 초부 중긴기 유럽기 기급 탕부르 교르현 팅그 튜스 중국 탄 세르위야 기급니비 냠제 세자비니 초니비 펜즈윈 갑교르타 튜무 피게 튜니라 냠리 니기 펜즈윈 릭주비와 지기 최슴 라리양만 바치기 중국타 세르위 미만네 라단 지디 레완 직튜타 튜무 타르기기 외동 덴비 람친토 균의시 튜럽사비 중국타 세르위 레완 직튜 소본 조경긴고 야부 추신 좀제 군기 미통 럭신도 교르혀 중국타 세르위 장면 총동기 추이티 니도 니스브시 르다와 듄비치 직니네 원수 니부통고 초바타 군창타 정지 랑시타 룩시소 세르위 켄덴 튠제 중국 총마라 튠제 망도조 신규 Nidong Nisenga Loro, Zhongku Tan Sairuye Cho Nigi Chongdun Nguyenpor Ti, Nidong Choksum Loli, Dab Ngalhasam Parwata, Ti Na Sairuye, Zhongkur Chirdong Chizhe, Dab Gyaparyu. Nidong Nisenga Loe Dao Chubara, Zhongku Tan Sairuye Nyamdu Junbi, Gyuji Lamji Nyamligi Niti Namjangdi, Hangarine Sairuye Pargi, Hangsar Jalamgi Sairuye Tumbu Shibu Shardong Tumne, Sairuye Gigabgi Pegele Ramdi Chebi Mengshin Jigui Kejin Chidu Kyurgyu. Zhongkui Majo Kileni, Sairuye Chidong Chigin, Kile Chide Sumgin Dundi Su Denpur Nebata, Sairuye Limi Chishi Lazam Lene, Sairuye Benjiro Pegeta, Mangzo Likchu Te Nubu Kejin Dungyu. Nidong Nisabshilo Nesung, Zhongku Tan Sairuye, Cho Nigar Tujin Gui Mi Gui Bata, Kordong Lagir Pinzun Kielin Chibi Mengshi To, Sairuye Giesa, Begalidine, Guangzhou Tan Shanghai Pargi Tietong Kalam Sardu Nimbi, Cho Nibu Minin Zhongla Ngarwe Dabdi Chunghyu. Buzetabwe Gune Turab Sabi, Zhongku Tan Sairuye, Lianwa Jitun Cokbin Zogyongla Gundi Dongwen Dunamni Hachang Yangbu Shishi. Gigab Nigi Zobdagi Tabju Nichiwo, Cho Nibu, Zhongku Longa Tsen Jiongabi Chargui Tan, Sairuye Nidong Sumchulu Pigi Tabju Njitu Chagyur Gundi Dangni. Gigab Nila ngaryu chumze dhimbi nyamlegi mengshi to. Zhongku ta Sairuye nyamle ti se yur ta jangdo rinnu jeg chos pigenzo yur gundi dangwa ta. Parishi saba sardu chi di, Gigab Nibu rangso su pigi dan tarbi la tiwe ligbi ramdi chayushim. Cho Nibu, shunu ta michu rinne beri la mutu shungnu yimne, tu jen gui mi gui ba ta, rangmen chongdun, tedong kalam jegi chongma zhumshi yabu ji di, rinne ta lobso, Lüze, Yugoro, Sanen Sogi Nyamle Choyone Gyashir Dangdi, Zhongku Tan Sairuye Pargi, Zazho Ngarwe Ding Sabdu Dungyushi. Mingi Gijin Yundo Sengsin Chu, Zhongku Tan Sairuye Gigab Nibu, Gijile Dun Chu, Mutu Tunjur Tan Xiongdi Le Xiongnu Yebdi, Chongma Jinlu Ngoman Lanlin Dawa Ta, Mi Rigi Lianwa Jitun Cobu Junkyuru Gundi Dangdi, Gijiji Cho Le, Pendo Yubi Mikbu Sangbo Kodun Che Yuyinbashi.
1: Nyechar Malaysia Isha Shalu Jizuo Cinri Simju Dine Gi Jikyab Gundun Ba Liang Zhu Hua Yi. Xi Jinping Ki Gi Si Gung Lu Guo Liang Wa Xie Bi Bu Nga Bi Yin Yi Bar Me Zhongku Ta Malaysia Lo Bu Bu Cong Tu Shu Yu Ba Ta. Bi Jun Li Ji Ta Chu Dun Cok Ba Nian Jor So Kep Kung Gi Cok Shu Ba Cu Bu Zai Tu Wei Pi Ge Ta Chu Zai Tu Wei Chi Jo Guo Yi. Nyam Le Ni Ki Mi Ri Gi Liang Wa Jik Tun Cok Ba Zu Bu So Gi Ju Xir Ming Ne Bi Ri Che Bi. Chokre naba hajan chokja tuyba yu. Tuyun rinbu na, ma zhong zhwa tan ti xin sa kong nyamle le tukur qibi simchuba si yinbe ngun ni, Liang Zhenghua yi. Xi Jinping ki gi si gung lu guo liwa si bi, bu nga bie nan du bi, guo yi dun ke gi du si ti. Ixi a xa lu nan zhi tan zhong kui war ki, cho yong gi tabju ro de zhwa ding sab tan din di cho su pege zhwa war, gun di dong wei ngun yu ki gui shu su kyur xin yu ba, nyong cor zama chung yu. Liang Zhenghua yi, Mingi Gizhi Tuba Myokzin Chi La Gyeongdo Mawa Ta, Sanji Chepsi Za Chakba, Kwa Zhu Ji Ta Yugui Chiwa Suwa Ki Zhen Long, Jigju Ni Tu Ngan Tun Yu. Wen Gan Chi Chu Kuryu Ki Nye Dian Mi Bi Zheng Xin Li, Sa Kong Nyam Le Nyam Xin Tu Chi Mi Ba Ma Si, Chua Ka Ki Tiwe Lo Dian Gyur Mi Nga, Pin Cun Ji Tu Ta, Lam Lu Ji Tu Le Gundi Dong Gyur Gundi Dan Yu. Xi Jinping Ki Gizhi Gung Lu Guo Liwa Si Bi Bu Nga Bi Na, Nyamle Nipian Chungci, Sine Chawa Jubtub Ta, Chawa Sangbu Jubtub, Chawa Chenbu Jubtub Ji Dianyu. Namse Kichin Ti, Malaysia So Sikui Ki Gekabgi, Bianjor Ki Nishu Chirudunwa Ta, Kwa Zhu Ji Ta Ki Dianlin Sungyong Le Shuiwe, Siju Ki Kacho Ta, Tse Tu Jiktun Chungne. Chua Ka Ki Lagdan Ji Ne, Chijo Kuryo Ki Gundo Le Kadejo Gyuro, Logo Kichin Che Yue Ji Songyubshin. Liang Zhenghua yi, ma zhong chuo ni bu nyamle ki mengshi dianba tan lekcha sab ri che di, sa kong nyamle pi ge le mengshi dianbu din yu. Zhongku di ni lo jub dun du ma ma la xie cong tun ro de qi shu su kyurba tan, ge kab ni bu nyamle ti sa kong gi tun le kuo zhi tan kuo zhi ki cha gya le nyam zhi ding sab chong yu. Zhongku chuo yi ma zhuo che ba ti, ma la xie ar mengwe kuo dun tu ba ma si, sa ne ti ge tun le rin bo tan. Lagzi Xinguru, Li Xu Kaki Ji Le Tiwe Rokram Tupdi, Malaysia Tunle Nubi Chiru Dunga Ta, Rintang Kodri Ki, Rimtur Libi Pige Ki Gugu Tan Tunne, Niki Sibri Chui, Cho Nibu Tunjur Pige Ta, Tumontu Calong Chung Yuji Sundu. Konki, Taloni, Isia Shalunanji ki, Jungutan, Cho Yongi, Tabju Rode, Joazuni, Longa Korwe, Losi Gimbata, Cho Nibu Yamle Piki ki Tunsum Sargan Sikdo Libu. Ti Kongto, Isia Shalunanji Tan, Jungku, Sumsa Le Wajinbe, Rangmu Tong Tun Kuki, Rimbor Chu Tun Yikir, Mingda Guba Ti Tone, Cho Kaki, Benjur Shiji Jin, Subdu Dungu, Tumunki Kenlin Kangli Tumbata. Sakong nyamle ti shikun chiru donwa ne buce tor donwa gyurwa tam, sardui pege ta, guntu chokbe pege, rintan sardui jie le tiwe nangchin chiba chun yu. Pege ki chokgur ti, Xi Jinping ki gesi gyunglu gol linwa sibe, bu ngabe namse kichin ta, ce tu jiktun chun yu la. Malaysia so sikui tan gikab ki pege chargui tan ya jiktun chun yu ji sun yu bzi. 梁主华也, 都是集团体, 我就不是在对了团建准的, 在空年来给, 那么配送措施动画他, 比如这人不乐, 滚地单月, 你懂下面你说这样的乐乐主席习近平去, 马来西亚的层次能人, 某种权利部, 讲到边角的去, 连能撒吧, 推梦托对吧他, 边角批给了, 推梦托滚地动画体, 推梦给文字情况体呢, 推来年来改革当我习近了, 批给给都是集团切不习, 体会感是, 江都出局的地位真正女伴人心故事性局不谈错到边角的起三孔军队错别批给了帕通三不对于铁蛋切记跟层主位查到从团他米特人女成绩团来说来南三不共用批给起年给了整穷起给及冲着三十七八来地加钱不对不谈三孔年来了帕尔为归属三不军队啊年月结算局不是
2: 中国三队边角的新旧看台巴泽米南斯吉勒斯阿迪如意斯蒂普勒创业的时兄给推木托总业的切别巴泽坦中国推入三边年来领地一提如意斯蒂勒普创业都错一波是四兄坦起来托罗基础这些界给推米松吉拉咱们年度总年边角的总队马教堂现在三队罗布斯别人城镇边角人年团来所给垂直民内垂头的顶色切地 中巴的三年年来的库克萨巴推木托垂直切一波是里约人的路路家对中国积极开用来下的从端经过的话经验会议领地英国组在国托西子能够中国年闽南市吉利斯阿的从端绕的七寨安唐不谈马教给用共几个开心其实从端马教谈现在三队直接诉军米就人的别的所给贴供贴巧尼布罗年来的重者有的萨瓦特别有几卷多 索镇坦城镇边角的索领地基昨年出席了明年空给吹过卡西端的话地在这重一人中状态都前年盲心集团给盲心点都动过不谈现在团金给归宿前的落住坦年级点被重一人组成起归来自集团你知道前年三公给索镇点内对归人内团来拆开都前年三队边角的给创不了三不对归不解释巴泽给这年级给吹做面被吹面安南一 巴泽坦中国年来的行列团在他第二次团公所随军给贴供困难的村子前面的话现在三队团谢谢团结现在我所用所的确实俺认为价值的东西就不行巴泽给中国三队边角的新旧抗议主席亚诺奇领地经过组织做用能够巴泽坦中国边角的给设备人心气味女就求给他第二个团公三倍行列听了不见 主力点价所贴供所却尼布罗年来给帕尔东钱不点用城镇边角的团将多批给三队团来接你的心可能是被边角的帕尔文归宿开进度一万团队年几个米比三年四兄团开来曾是这些建议年来人而为兄弟给年别团给女本点别年来南站体外忙话团有些有了滚地当地几个米比边角的团基座批给起帕尔西萨布队归宿前途 领地基从端坦马教批给建制度三不坦罗布斯坦参在城镇年制坦年来列定组织三对边角的坦罗尼坦人类年来所决定做的命令切断取得的前途中国英人操作英制坦中国村农中国楼秀组织中心城东安军所镇 中国塔拉丁美林塔加勒比一个比尿中来地所中国塔巴子的一个尼布克列坦这些团民索镇建镇塔城镇边角落参在三队现代美林所用罗年素质人类举笔所给出席了美林别的前提中巴的三年年来给库克萨巴拉推木托垂头前途
0: 中国大巴在给人在若天做给冲击数字两期领地投进这趟的企业他定给领地给中国大巴在给别人娘们的一批别给命运别

0: 귤쿠 나와르 냠바
1: 양쯔 추쯔 퇴바
0: 셰쯔 이르 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퀴미 케쯔 뎀바 미리 양녜
2: 미리 양녜
3: 싱글링게 공캄사 나난초 응어균시 미리 양년 시피아지 제리세나 전송청서 나니 팅디리 쳔키 적용버 게취히 대린 괴미 모퇴티 링게초 표랑경초 라무초피 사르투 게지나피 라무드카 운신공주 첩신 통보카지 냠주시규히 대야 투접둔변나 송전간표 Lönbu Rikbujian Gar Dongzian Laso Dabu Gecha Tang Gerebki Gese Chang'an Tu Gashio Zhumbutang Budin Kanonbu Gurdi Semu Winxin Gongqiu Suimu Longwar Dangxin Lönbu Gar Dongzian Ki Rikbar Hangsangxin Tene Taji Winxin Gongqiu Ti Songzian Gampu Suimu Dianchangso Kecha Gongqiu Duti Pangmar Suwar Pip
4: 进了点了咸南通米车铁人他们日不准备起苏了托边铁了点个银戏嘎子说
5: 要不拉索没得拼住玩不去打给咋对雷巴中先把爱中婆娘冷清了共和社会通信贡献者吧俺最因为的高级技术哈哈哈哈哈哈冷清了要过下浪去高级技术
6: 像那科技工具车当这么松劲，压电真舒适。